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칼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털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年代你把土地堂打在起归，开始草瓦盖巴汤，落叶巴，绿树米巴，米古拿瓦索给年代鱼起，土豆都面具起归，康边南给库尤拉，年代儿几公顷的龙库土起吧。

0: 사고레리 최규 응림디야. 디 시와 수신기 부마베. 디나 미미야 그래.
1: 로아디 시와 아메 되면시. 폴 클릭을 이제 안 주고 있으기. 자웨이. 나 이치시다. 나 조웨이윤 미이 능신 소화에 가시 있는. 나 조이 보고 미생 뭐지? 믹스 가르지. 롭종 체시 수구유. 되다. 뭐시 시와 응림지 요마리디. 롭종 장제 역시라도. 보고 산롱러 응림다 장제 수고게. 체증야 요마시. 원딩아 조 웨이유. 미인다 만자와 차티지. 제마시.
0: 시와 메라 라제 워베. 뭐라게 베드라 루사도. 처음에 시워래. 아. 나 손집 미시. 송부진원에서는가르켜주려중재리중재디가르에서는중재디어신유에게로디게인게장부리디딘도소중기냠비시군나래슈투메바타모디웨윤기수주딘도나라파미슈부리랑게카니부티제시에시편도하쇼레제시딘소침레도세바샤샤나파미슈베카야스디다시부리아다라시메가수시네편도헤미도라뉴시디리네소
2: 委员俺让给司令给你爹爹命给了爹爹学的你也哭不到他不的是让给卡西那几不是也让给委员命能行孙女对象老师你委员命来拉死苏子语让我俺让给苏子语让给苏子语传达你语唐不的苏醒不引起一个大会员传达你不的卡萨 李菲法斯尼蒂菲法斯尼布提以及卓越委员给主席司马里拉让给经验不就是三十马里哪儿经验不就是你随后去读吧这些经验不就该有些委员了马上是你随后去读呗工作过呀的开不上的你也写不清楚让给国税书没啊他的你也写不清楚
3: 让给国税送那些国税送国税送陛下传达你一人身你中这游戏啊提令你希望直接委员内缺大嘉宾啊今天让其他长不多委员给你们读给你们马上
1: 이린고자위게니마미이게디겐디딘지슈제피글롭센티주기니도스터디네다다디미도다양위윤베사바닌도전다카지당레마치카멘시롭스드시는도세브르시에비너총레드시차데오리미즈윤보사우레라도도응림다딩조토브코리랑게위윤장베르화디카다똥세추리문에첸팅웨링윤유게균조당얄깔레시라이겹스
4: 이네 아마 참으로게 균균 체토 마시. 응지 머직체 가자 아마 대자. 콘스 간달로 마 대치기. 장게셰 당세샤. 포섬징로니 포섬징로 라지. 카리조나 대명안에 럽존 럽스제. 창세 럽스랑 용아. 야세 동세 제네 규쇼 간게 가장 게들레 하그민두.
3: 닌도 계시디 랑게니 자세베 계시는데 최 소슈르샤.
4: 시와 칼라사 쇼르다.
1: 希望希望叫他来上个秀让他去下水下学过来的时候都给我自己的一个秀两个月对的好的我自己想不出可老师哦帮了我爹搞不去也多少个的让给俺们来了等会等会别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等会
3: 是吧？呀，小西。

0: 방파함라갈수있어
1: 개개샘무소
0: 요즘아버스다다치고마시니가싫어요다야
1: 개문도가장미치주다대리네중래가장미수선인의라가유니메
0: 디디마시다다요즘아버스

0: རང གིས ཁར སེ ཚུ ཡིན ཉེ ཤིང གི ཡུ རང གིས སང ཡོ དེ སོང རོ ཆེ ནེ རང སང དེ གི ཅེས ཡིན རེ ཡོན ཡོན ཨ མེ ཉེ སང དེ ཤེས ཡོན ཡོན ཨ མེ རང སང དེ ཅེས ཡ ཁར ཡིན ན ཁིམ དང ཤེན དང ཚང མེ ཅང སིན ཡོན པི རོ སི གི ཡིན ཉེ ཉེ ཅེས ཤེས ཡིན ཨ ནི མོ རང མེ ཁེབ ཆོམ ཆ Did you want to
1: go? John, please.
0: Oh, yeah, some years ago. Hello, Jay, you're in the.
1: You're young, la. You're young, la.
2: Li Fei Fang get Lobby and Jemma to be near Judy. She knew about the Shedia Kartiga. That under Li Fei Fang Lata Yon to Amindo.
0: Yes, I don't know, Meda. Joke down, Miss Sumi. Give soon, Shame.
2: Li Fei Fang get him done as you don't get machine, Marshy. We young love young cousin when I see and when I jet to your marshy.
0: Conso Jemotuno, near jet to Ruba. Did you hurry so ya? Nasu love you, Jenny, the day I can a lobjon siam do. Conso my Jenny, keep such a lobjon siadu.
2: Love you, my jet marshy. Fanfa amla, nin daddy, zang chie, love you lump chie yoshi. Moranga bugu chido, can do chito chies. Janga the jetty where you're be.
0: I give me do chuba.
2: Tanda fanfa lapped in a pizza. Shan give it away.
0: 让你去到油麻鸡走苏醒时间第一呢推给你们让你养活是垃圾的鱼你就卡着鱼那么让你写都给你家拉上我这些节空会拉着羊得就肉死了比俺都不让你给俺写写是当家鸡操着不能给爹吧
3: 他这一句是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麻鸡的弄 어디 말아 대하시 나오자 비게 개 과야 두야 저 손 단 사브리 고추 소주 좀 두고
0: 뭐 이제 저 주버 너 어디 저 과요 셰
3: 강문에 남자슬기 자슈다 진이웅이 배슈다제 연연 라트 비게 담리 전다디 주투비네 다서 주모투비네 체각 부추 왔다
0: 아시 나야 디데 섬도 와 진이 범선사 롭초 양마체니 제마 남아줘야 요시 미상매 남아친비는 매즈 사브스 고조다 지브리 승민두에 연연 저 말다 부스니에디 녀바스 소경 야오체 오시 윤재사 개챔벌다 니니 로여베
3: 로여베
4: 계란게장 수영 안에 개체 찍어 봐
0: 아시 로모도 개체 드셔야 하시야
4: 내 단 삼 거주 키난 이게 같이 켜줘야 로비언디 장수엘 비셔 나도 나 통켜는 민도
0: 야 맞아 니니 니니 아씨 디제 맞다 디제 켜는 맞지
4: 키난 이게 뒤경은 니 리와 친구

0: 我们来看看这些。
1: 돈도 유견소도 가려서는 장보 좀 아이 내주디 로봇업 견하자 오늘 인근이래 탑시 맵시 장모디 배수 당고 기주 아마 이지시다 아메스임 나로 키라니로 따다 집부지 견지 그유 인인이가 가보시라 유
2: 드니 니에시바 뉴다 로봇도 내주디 제 슬라브리 나다 라마레 탑시 맵시 진짜 좋은 기주 최자 언니 얘기 세비 장모디 강조 집부지 쇼
3: 장모야면 또 할래야 가려래 나로 수수 연보 사도 봐
2: Susi, kita apa malah aku sih kesini, Mitu?
1: Nini!

0: 겨우 스난다 엄마.
1: 용아, 아메 파시고 아.
0: 엄마, 나 지마네 어 외윤로 라브랑큰 좋아 요마 르베.
1: 반파 라장부시라 여러분. 외윤로 뭐지 마 차샤네. 보고 신달리 경여리. 간다 라장시리.
0: 이네 대한 오양라고에서니 어 낭튼 사블로 부인 송기.
1: 용유 집에 된대 야시다 야시다
2: 매매매 뜨다 반반 녀랑 럽디 가셔시 대야이
0: 아 전랑 컴소
2: 아 칼 녀블라
1: 망고 된대 제라 아 돈도 사브르샤
2: 샹 가부두게
1: 감충해 어 아 차라 도착나 쉬시
0: 아 전랑 도착나
2: 아 개짐하지 가부충 집지
0: 된대 망라
1: 또 시원한 거 말해
2: 시원한 거 말해 더 사면 미기엔 교시 니에 퇴비 녀샤 최장 반반 개가 용비
0: 오 지
1: 그대 있는 은일 삼등 그리 돈도 관심이 인기르다 단대 보고 와다네 조선 채라
2: 야니 나 좀 청 마시 반반 장군님 제 스스 날 대대제 망지 장비이나 치료 랍자 심을 시라가 약 여지 무 털라 당 마지 是吧 반반
1: 어 야주 아
2: 아스장 나 좀 청 마시 되다 던더 멍구 유 나로디 장양 캐제 클릴드 아 신나 로중인다
1: 용아 집이 차산다 되스 능문다
2: 용아 对啊，你
1: 去了，偷钱了，嘻嘻。
0: 对啊，偷钱了。
1: 哎呀，用啊用啊，可厉害了。
0: 配偶。

0: 대신도지 이래머랑게 고자월 찾게 하든지 또 세참이죠.
1: 뒤도 안문에 롱란주. 제자님이랑 그도 제가 친비. 이내 삼을 야고 싶던 뒤 머랑게 안 가서 어스 지기 유버. 너니 저와 유도 신화 다과르 심어랑 발라 암나자 주식 매베. 제마제. 심부두게. 어스두게.
0: 녀닝도 라제. 오늘 쉬고 야면도.
1: 심부두는 선이 녀스요 아.
2: 阿姆拉，电线电子的，整子的哦，江思远这念着呗。是，电线的江思远这样一，且咱看看谁的用嘛的，让上帝对恁阿妹让恁收啊。哟，阿姆拉，江思远可是用的。
3: 阿姆拉，脾气坏呢，干嘛这是？自己去都钱没给我着的。阿姆拉，我怎么这么对啊？还是自己去都钱没给我钱着的？自己都没给我着的。阿姆拉，江孙远给你清仓鼠，通通嘛这样卡着呢。
1: 해지마지 노부 위윤 레슨은 컨저제 조지
3: 레슨
1: 여제 되시

저 마듯이 규쇼디 감 숨추나 지삽고리 뒤절리에 손에 야 도구이 근데 스스디 스스 집에 마도 미신다 자네 슈쇼미요 마신 동바쇼슈 다치

0: 어디래 전에 신의 이교 담배 수로시도
1: 제사
0: 대왕의 이교 돈손이 지식한 카시스트 된손이 내일 하지요리
1: 제사고
2: 제장문의리
1: 네 대네 제십 제고사 제십 제고리 제게 비야도 저 망자 장고다 교쇼 메롱어리 지식 이슈즈지 파지다 안에 응지 야고 마차브시르베 아 지바야 응지가 멍시디 제게 비야 지바
3: 당시你爸都忙着想休息，你这些呢，俺做了秘密那些，讲这点子，结束这些嘛吧。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0: ngerimo ngerimo
1: kichimashi kichimashi
0: ngerimo
1: shang san de tin zhe qi su du ge kichimashi xiwa a cha la ge de zu chang ma zhi ge ya shi 对的, 伤心的,怎么这些? 阿米给我用, 我, 就是。 让我死对。 为云기, 他们什么心呢? 可以用个车轨的。 롭스도 시청마 샹게 갈레시라 개비오시 대주신 다게 신도 한 마리 이내 니에 참으신 게유 위유 장게 차단 못 주지 도스체 맵소 주비인 랑 루통 부두게

0: 세다 약간 챙기 저림 즉시 세예 대표 램베이나 디네 약간 챙기 자 등그리
1: 빌러 딘제소야 그제 챙겨
0: 네 로보 약시 신예게 강치 드신그리 아무랄 시라면고예 디네 아 강치메
1: 제자 라수수 니제 피제제 강신 즉시 수요스바 디제 경러 걔라 잔잔의 유기 진예 저대 시간 쉬어시 야 너가 교 非凡
0: 然后是有的心愿我这些的心愿对的对哆来咪方嗦拉西哆见的你来的俺最送兄弟罗达给姐姐不打你们这个结果是比我这的非凡修修呢<音><音>

0: 오야 녀라러 레몬 샤슈루 룽지흐리 나이디낭 라브지 디제시아서모자능시 부귀시리 페이파암라 문내신더라게 디제시아 리페파시드니바 녀삼시투기 페이파 퓨트충에마세 배순시웨 부부창구시리 제사 로스디레락스 토크 녀시바 지금마사 카사니 게시테라제 디미프제스 고급디다 듄시 녀샤러 구디슈니 고다스기
1: 예예 마리 마리 장카시베 그래 나한테 이제 걔네 수염면 동안 아 잔자 나를 보고 장보다 한이 고비 유신 거유 얘네 가사랑게 얘 보고 한이 먹었다 진소문도 쓰고 대리야 동하다 자마저 시기 있는 혼에 제다 신고
0: 하이나 투스에다 갈라 살롱 하주기 셈렘제 계시 혹시 신이 혼고
1: 아 계시다 나이 최선 계시야메 아 종인다 계란 찰레나 시
0: 계시니랑 부 대리밍아 무튜 롭세니 해주비나
1: 자오 사무들 여름에
0: 休息。

0: 근데 리샹아 쉐브베. 총부. 맹알다 씨가 두게. 님도 많이 사슈베.
1: 아 개민도. 마우친 주제 개요 마시. 님도 벌려서. 님 혼자 로다비.
0: 정마사. 창문소년 아르이. 니 니랄 녀도 다라부스 정마사
1: 무다 장게 노요 마지 원다스 로 마지
0: 자니스 겹슈 되게 녀도 소게 교스교
1: 나 개민도
0: 진짜 쫑가난 주님이.
2: 걔는 여민이야. 가리. 걔는 인식도에. 권인식도에.
0: 가리 인식도에. 미소 소야 어제 옆에 걔는 예고가 치지.
2: 야구차 대거리. 야구차 대거리 여름에. 그 자라 믹다다 대직도다. 삼리 어떤 그 여름에. 걔는 여시 공어사민도 시소에. 원사민도.
0: 송원사민도 수요. 걔는 여시 아 걔는 신들의 돈유매. 민송아 대세배제수 단탈람사 김부주 심부도 년답게 해당이
2: 김부주 광군 김부주 우주배 걔리 년답게 해당다 단탈람사게 해당다 개동다시 년답을래수나 그형 아주 루지세자 승부대마레슬럭비 제다 대응하며둘러 급등시합시지 시리아나 루제 출유구리 신규배
0: 수요 급등시해서 안가스네 결혼하지 마리 아체에 대하면서 가르신거요 가게에서 죽매봐
2: 沈小燕，俺让谢大，找不着钱，这个月子，让等给我做一门那钱。可以小姐给是感谢一，可巧生多。可以等到俺家的这个月，叔叔不会爸爸家的这个月啊。
0: 爸爸，你们当的是那些主意，老弟给俺爸爸给俺开的钱哟，你不过爸爸拿手里的没那个里。
2: 这是的，老孟不念不义，俺也不买不得。
3: 抓嘛，卡最沉的，俺不会爸爸的，不会爸爸从中一辈子闹事呗啊！没事呢，小燕，俺用到单根都吃药，俺用到单根药。用到单不意思，用到单呢，抓完的这手罗杰没送俺多少钱都。让给是长不许的，小燕，敌人让你长不长下去，什么那个写的，让没得搞不一呗，我你们都做花钱都对啊。
0: 俺没得搞不有，谈到俺没得，你们都做好建议是了吧？中意？谁不
2: 可能说杨家继续的？
0: 俺没得搞不有，多少年你们都做好建议是了吧？中意？

0: 다 먹는다 먹으시 동강 죽자디게 차지 차봐 很多 坚持躺零钱我是不 야 보고 시해용아 아무나 닝잼두게
1: 어
0: 닝잼두아 닝잼두게
1: 어 아무나 드링키랑 닝제라
2: 고소로도 아무 전주 당내채우유 라인절로 대대식 칸예 아
1: 어 아무나 닝제라
0: 페이프 아무나
2: 어
0: 기란게 까메손스 난다
2: 나 같이 해오래
3: 규규 야구 집에니
0: 규규 난리 상무 기란게
3: 능이 규규야 짜스로스
2: 규규 표현 알아 보채
3: 저도 마음 주시야 아니 얘기 쓰여서
0: 그래 예 쓰여비 디밍러 삼료 남사 규규는 그도 가수 유네 저에나 니위다 주기 과제버
1: 오야 땅아 난수 고수지 난도 페이프 아무나 남자마나 아 디링 안수 쓰용어 주식하지 이방에 신이
3: 예 말하러 탑좀더 갑시 채우르슬라비
0: 탑견다 가봐에 근데스 채우래
1: 기랑군도 맛은 내 전부자
2: 수년 겨우 전부자 쓰도
1: 무슨 강 지시야
2: 근데 수 쓰도
1: 근데 쉽지 딘제 마시베
2: 겨우 맛은 내 대매 겨울란 채
1: 근데 쉽지
2: 전부다
1: 니가 근데 쉽지
2: 수직비 주 소정 채 도수면 더 정식이 없지 채 공로매는 데 수 집래
3: 어, 이 장갑자 맛있다. 맛이 맛이야, 맛이 맛이지.
2: 말해.
3: 뛰어다, 니야 뛰어다. 고마소, 고마소, 고마소. 어, 디 니야라 빨리 만나.
1: 어저 소신, 니야 빨라. 정부리스야 가리나.
0: 맛이 반반. 장바라 낭다 요 맛이. 응거. 오글라다 아자라 코난스노 나브지. 빨라 낭다 요 맛다. 응거. 낭다 요 맛이. 응거.
3: 니야라 개시는 시 집이. 니가 가는 도스 개봐. 교육 하루래아. 네가 집는 시 시에는 좋고 하지
2: 하늘 개발 자신은 겨우 전부렸으니 여러분 알레 쇼아 디 말레 마나 아 또 쇼아 공무 쏘아 장야 쇼다 개시해유 야야 대시다 전다 자위 장을 개시시해유 대시다 쇼다
3: 하지 장 가르치니 해봐
2: 장야 니 가르치니 해봐 개치니 뭐 생각하나 장 만져 치이제 반반 바바 탄다 대면 탕위 전부렸으니 여러분
3: 장야가 전부렸으니 해봐 아 가사니에 라 개시도 장야 전부렸으니 어 말이 장야 미디 유다메 케메 두스도 제자니 트럼프리스럽네 괴용할 삼주 닥다니 틱다제제 트럼프리스럽이 라게 시규베 탱사 김다수 부도 통포 통두 요마리 라게 동해 장배 주고 미소 심크티크리 가수에게 동해 장에 디지게 랑불어 로교신이 그리 시규베
2: 예고 바바 유다메 케메 두세디 되게 날 싫어 마대자 시규 심매베 라게 내제 체야 마칸존에 경수시 해 주고 봐 보고 하고는 가르성 그래.
3: 씨, 디데 마슈시. 네 얘기 시키겠습니다 봐. 디데 시아상 뭐 표시리. 다들 표 가르성 위에 계신 말이. 조치슈디. 지마크 제 참에들이. 미수 힘들 직되다. 보어 가요 지요식리. 랑 교대 직되다. 보고 간고 야 대제. 레원 차시 가르제도.
0: 랑 탄데 지단디. 반반 암라르. 미신달 계속 시스 그여져 봐. 계속 된 데서 해 비는 지마 밀 동크 제스 띵우제 반반 발라르 동크 제스 띵우제 반반 발랑 문지 치마 주는 미신다게 계속 시에제 닝지 제주기 자마르 시에 마르베 자한테 진행 열베
3: 네 근데 시 주메다 부구시도 삼다 그유 라해지 그다 반반마 교고다 부수 담구임에 라세나 지 세브시끼리 데마 자 커려라 디바야 호젤린시 고급 직부들이다. 랑부 매수 추역이 곰더 당부 고급티 마쇼 없이 우리.

0: 야 미김비 너 공대 봄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럽칭진 제마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다.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캅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뷰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허허야 생게 링고다

0: 어야 볼과 어야 그리다 어야 여자도 야 볼린시 야 로가주야 어야 라가 야구지비 드리즈비가 야구지구도 와 어야 까 어야 라가 야구지비 어 야구도 어야 수일로네 야롱아 야구지롱시
1: 로저
2: 지 라가 샤여봐
0: 라가 체니슈리 소신 체니 허비야
2: 도통 아시아가시 제 소녀네 아마 셉시 맞아 보석이 왜
0: 갱고했다 나요 말이 대문탕문이
2: 다 오는 그때 셉래 좋았어요다 그때 셉래
0: 소신게 체인이 슈트 키지 같이 해보자도 와
2: 어
0: 뭐라러 원심은 그네를 신입이나 공휴로 앞자 로충 원심그 유 무유제비나 보글라프라 추토를 슬해보자 뭐라고네 뉴고메 좋아
2: 아무스네디 뉴세지마도 망치에게 보고 셈제지 한식리 계속 말해.
0: 라니다. 보고 좀 제체 봐. 네가 삼시 두기. 이네. 씨. 탑시 들렸다 아니야, 여러분. 마세. 네 파세세 김너. 조조 좀 해세지. 뭉티기. 다들 네 보고 네 주다체. 보고 내로 뭐 예비네. 망고네 녀스리.
2: 따라 아무 집 쳐 마리. 사사세야디 핀주 졸린 쳐다. 졸린 집에 쉬고 네 주 타마시 요 마리. 좋아.
0: 네. 네 졸린 치기. 졸린 세제 팬토 유너. 한테 내주던데 하세요 말해봐.
2: 내대는 수신 삼시 통보시도. 장게 걸리려 못하나 세시 역제기다. 나리수 도를 제 대어 말해. 왜 내가 전다 시야유. 가사니라라 무한의 무비에 있을 뭐 주게. 다 저거 야도 비다. 무 야도 비.
0: 뭐네?
2: 어. 무 야도 수나. 자. 레그게 조금 요마리 레네 되지 아닌 듯이도 그래도
0: 뭐는 야도 주세
2: 교활합이다
0: 씨 니라시오 안 가스네 라임도 적었삼데이 계속 무이드 라비나 내수 탁주도 나라니 그 샘네 심으시에 세도리 니에 삼십사 암이기
2: 시다
0: 라뉴아 지자다 캡제다야디 개심시다리 니네 양아 쭈 버리겠어 당치드 비제지 최고사업들이 망스 배고기
2: 天文能行中大气的屋大里呀中国情绪嘛是我最主意看的从亚洲云呢引起三十九小的嗯然后你可以呗你你得云你怕都你过去喂啥就云别给两个主意呗啥个其他的没兄弟看呐得看这边吧都三个主意看得个有些
3: 真的啦你也看到都得给我可以
2: 嗯亚洲啊
0: 让
2: 我让你我是给别我让我做公司学给国民干的来着过来我比那对比他的毛啦你还来不及你让了我就弄有事了比吧然后这个对啊来给他的我那一歇会啊全民都啊
3: 听到了看上去我来一下注意的
2: 来一下就行
3: 我是我是把这些给呗
2: 是把这些都你的接不下次能出错哪过啊
3: 做江西
2: 나 소경 씨.
0: 소경 씨가 저래.
2: 지,
3: 니, 솜.
2: 어야, 여기 있어.
3: 나 설득.
0: 빨리 좀 같이 오래.
2: 범신 주지 개 빠르게 봐. 가라라.
0: 맞아, 재미있는 매. 빠르게 해.
2: 팀사 조소 나고야 다 수 오래. 내가 심해 배.
0: 사람 맞다. 얘랑 좀 다시 해.
2: 된다 그래.
0: 뭐라 내 흔히 비다.

0: 총배. 당가 라스타 토가 요 내용민도. 오늘 책마사 가사 잘라 망고 쳐라 다음에 줘. 얘기면 돼요. 가서도 더니 돼요.
1: 개야 마지. 장기는 너요 마지. 가리는 느낌 돼요 그래. 뭐 시에나. 장기치도 가리네 치니 봐.
0: 말을 송부. 진짜 마셔다. 진짜 시에는 체크하고 좀 봐.
1: 小叶. 리젠 가르치네 나게 잡아요지. 니라시오. 미리 시그다치. 넘지마도 내 줄 허그리.
0: 바이게비아 갑자기 쉬어리마도 내 줄 세라라 아요.
2: 다장디소 다장디소. 총가 싸움 거쳐서 공사 자체 중구이다. 총가 그저나 상배 공사에 계속 중인 저유. 나가 중에 상배 신기래.
3: 也就是你们三位养护司机，三位养护司机的话，养护司机。俺真做生意肯定吃不得。真做生意，俺这从俺吃不起。今晚俺送回去打，俺送回去。俺做啥做？我跟那边。这做啥生意嘛？是打。今晚俺有个事情，俺啥做？咱们是拿不起我嘛钱，今晚俺那么钱得挣着过的，今晚俺那么养不起。
4: 喂，
3: 小燕，咱挂住你吧，你把酒。喂，挂住你吧。走走去了，俺拿裤掉，俺拿裤掉。
4: 你不啥事？
3: 你不落出。咱们过个冬天了喽。啊，咋了？俺我这修，你还不是太有事？ 哦，地陪酒等的，哦，俺请大姨子了，这个的，这个的，哦，俺请哪的，咱们也陪他，不了也陪他，也陪他，不了陪他，
0: 大起来走，好的，今天也走的。

0: 랑 같이 가봐. 내가 집에.
1: 아. 디제이.
0: 그래.
1: 되다. 진달하게 키랍다 드베글라 가슈시야기 볼게니 쳔베리시기 자카브시라충아 미겐비히리 쇼샤 데미치스데 나가메 미르두고
0: 나가메 미르스 가스랴 지다네사 난 러충자자 멋있지
1: 셴스 다니엔 셴스

0: 암라 다 봐야 겨만 나다
1: 장원에 카트월라 장카발립다가 나 탑소
0: 니 진정하는 우리도 스고유 빨라히나 니심부터 내쳐나 니다르시 바균제 쇼마나 고소는 뉴그다 두즈 쇼스는 키나니 자라 따가지의 야
2: 암라
3: 자위
2: 드리발라키나니 차례면어 시라쇼가 필요하
3: 뭐니 용아 용아 너니 레케 메바
2: 키나수비게 머르샤카부도 재상아 바수가 지음에 키나니 머르카지 필요하 바리 니에 타도네 머르시게다고 키나니 승발라 구슝주거리
3: 도아즈네 도요 되아 다겨메 你朋友嘛，别看那啥小事啊！
4: 你这快点去，有马子啊！反正长得这么啰嗦不？你这有马子？
0: 佳伟，让给我呢，你怕么你先来说话，听这训练一遍。
2: 决定不起让爸拉姆拉多么久，现在拿了先来下去，我老是弄不定该出不去点兄弟。
0: 永安，那现在你也才忙着这些事情。
2: 让恁俺们这些孩儿多啊！Niel arah tu yang pesen lagi tu. Niel sini arah yang selain si, tuas ni balal yang khusyuk ini.
0: Yo Jiawei.
5: Hmm.

0: 딩아라니기 튀모토 고슴소다 랑게 니어쇼르시 아자자 아라니 위기기 이내니 라 제스무 치그다 로데시시
1: 용아 자가 드레시에노 나이 로데스와 젠니 방아르시뷰 뒤주시기
0: 줘 버리가 줘

0: 나도 타제규이.
1: 어지, 다 라뇨도 그래 아. 책임 야구 된제래. 다 삼다야 가르여래.
2: 아, 암라, 암라. 걔나 투서 만나시.
3: 어, 윤유라. 소소 섬세도.
2: 단도 로친주 손자. 로시에 기부세 때 뛰어리. 단지 발라가 역시 라소스. 김사 샤상아 주고유나. 범지다 부지고리. 이제 주나 저신
1: 지르소. 다그지, 문해지.
2: 제자 로충들 기우리.
1: 다그지.
2: 어, 걔나 니게 나 로스 주다.
1: 아직 장게 멀럽네. 니게 로스 기우지 봐.
4: 야벼 제다지.
2: 야, 미스 인다. 주다.
1: 인지지 기우르다. 마긴 가와용 그래.
4: 오야, 야 소시 소시. 또 소시.
2: 봐라. 你 学呢?
5: 阿拉地里也是这个西塘尼里阿西布啊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卓玛是
0: 我不是穷，穷不远呢。其他什么要不来给不要的？江苏远了，阿家就有张江苏远，穷不差不了。俺江苏远没个，俺穷不是给不赢，江苏远来人家要的。哪家穷？哪家来养个马的？我也不给你这多啊，谁咱咋不穷呢？谁咋？我那不给你给你一点的，是不？你也拿我出来。新月给媳妇提不？俺们两个通去。谁咋？俺们两个俺穷不给个的，是不？给那玩意。
5: 我那一个大，钱怎么钱怎么？工资还是一月，不过你们是一月，对的。至于俺们俩是一月，
1: 上个星期了不？我那一月，宿舍里呢，差不多全都没多啊。阿姐，谈到广州应该是，伊那面是拆迁业务算账，不过跨不赢的，钱俺打工钱也给等个的。
5: 谁讲的？谁？
1: 天天不回去，不是？钱咋？
5: 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咋？钱
0: 我的家孙东家的，他的独立是的。他可是混水不破人事的，个人热心说，感觉我们就还是过些，算俺水过些啥。不过你不也是呢？伢让个伢娘一辈，今年苏姐可真幸运吧？前三天要我等这日，孙家钱过也要二百。前三天提前我上过日的，让钱过些去。不过等你当娘亲妈多，帮忙向我打呢，亲妈困在前用。这样营业阿妈娘娘是来要的。给我那个娘娘是来要。谢月了，胸部今年的事多。
1: 对面是年底，孙宝店的布店也去了呗。苏建军那个去，苏公阿在双子啊，苏西给我做点土马西。
5: 前年没动的。
1: 前一张。

0: རང དེ ངོས ཆར གོས ཆུས དེ ཆོ གབ མུ དུས ཆེས ཁོ ཚོ གོ བཞི དང ཆོས ཡིན སུ ཤིན སུ ཤིན
1: ཆ གུ ཇིམ ལོལ མ ཆིམ ཁར དོ སོབ ཅི གེ གུ ཡ ཁར དོ ནེ ཉེ གེ
0: མི ཚུ མུ དུས ཆེས ཉེ ཆ རང ལ ཁི བེ སུ རོ ཆ དོ ཝ མ ཅིབ ཅི ལ དང དེ ལེ གེ དེ རང གེ གེ ཁི གོ རྟ 탱글장게 부고 삼로 마스던 게 이름 뉴유바
1: 탄데 정마시 탄데 나무이 걸고 챔부도 탄도 라지도즈 너는 올 때와 쳐봐
0: 수신 남주랑게 된 리스크 매봐 장게 키스 된 리스크도 대대 내주실라 여지 집에
1: 켈하면서 녜삼바 탄데 로충도 롱이도 싸고 삼추 마세 대샤 응위구기 대샤라라 취지 가르이네 아주다 초가바 구이고 가르이네 녜께지께 공투 체죠
0: 장원에 딱다 되면도 초가베 구이고 공기 이사든데 장게 등을 세고 군유메다 장게 모두 된데 제비노 마타타 주위 마집실라 등을 장게 선서 하러 자두 민도 수나지 그 요마르베
1: 님 지금 안 오네 자두 매우 처두 상근 아 로고치라
0: 수신 시빈키니 낭다 매봐 상개 갈래 든데 기구 이거 싱그르베
1: 개민도 내가 두줄 기획 된다 시험에 취시디 켈린스에
0: 켈린스
2: 비키사 녜키로죠
3: 모모
2: 녜키우체 계속은 계자지 나김다 올린 그 국민민의 돈 아게다지
1: 씨 연야암라 잘 멋심 부만구체 탑시상 여지
2: 허지 허지 디제 주엠라 아니 워세랑키로체 초브랑구 그저 죄부를 수입하면 신다 죽으면 도와 야 인다 인다
1: 워시 대 가부치
3: 아이 가부치 워시
1: 시원 아무나 들이 용마르 배
3: 아 씨 대모 별로 슬프지 봐 다 되다 통기통기나 계셔
2: 세상 뭐네 계와
1: 미스 니에도 러리도 내가 땜부치 유는 티 계셔 쉬지 뭐란 토네 문에 닝러치기
2: 워시 그 스님이 경서 시에 뵙던 다디 계란주 하고메 던도 제도 아 뭐란 다와 토부 유사 계세 하고비 있는 뭐입식이 생비
3: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2: 组长应该的。
1: 小妹的养活是差不多的。
2: 咱们要读。
1: 希望俺们俩让你们去看的也。老天给你通知谁呢跟着你呢
3: 你通知谁呢要的。
1: 俺最听我是你们吧你们俩要有一个人。
2: 是是
1: 你也差不多跟俺听到对不对这随便呢不过出书的来他用是什么的。
2: 要求。
3: 希望俺们俩可是你也不会等你来干钱啊。
2: 没心也偏是给妈托呢希望书记起来仔细的俺来给他们的。
3: 我是我老家住的差不多通知你也。亚美的年通过门市提个
4: 我是一样听不懒但你们穷些牛美的
3: 姐子啊这不错他们就穷这些想到的
1: 亚姐啊怎么也是这个
3: 怎么样好的但得对了我最天之前的偏做让他们瞧的
1: 是吗的亚我是懂的
2: 是亚懂的行不行行不行啊
1: 是想
2: 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行不行

0: 로연배.
1: 응.
0: 맞다. 이 잔 돈한테 들려지. 같이 쏴.
2: 보글랍자 다야 뒤치도 인고쇼. 랍자 등로신에 렌제 신예미도. 소신게 그들 돈에 계시지기. 만일 렌게 다신미도. 당한 제 소시. 가봐 주주마 대유.
0: 야미니 계지 고지 계치다.
2: 계시지 왔삼시대. 말하게 치우쇼민도 계속 TV는 전다 죽을숨기.
3: 전다 전제지로. 결안이 전도 섬제지지. 섬제지 하도. 미주견 자라게 계속 전다 좀으소노. 맞아 응로스도. 가장 가서 경고 캠해봐.
2: 아직 봐라. 까면 이제 손에 요시베. 계속 아즈 전다 죽으면 하고는 터시 신다 당 말베 라. 당사부. 아니 계란 감면도 겁다가 남자랑 열시게 윤기 조무소 계제 하고 싶니
3: 탑시 등이 탑시 등이 랑 탑시 유노 니 미세야 좋아지 그래
2: 어제 장보 장보 장보 요데 있다
0: 같이 쏘
2: 뜨다 뜨다 니 근데 지금 시 니 얘기 아직고
0: 어제 니 계리고 도움도
2: 같이 해보자. 나 수업이 인기 말해봐.
3: 기니게 돈 이제 재미나. 죽은 애들 나비나. 나 괜히 힘든다.
2: 나 근데 저 혹시
4: 보라. 내 도가 민민도 스탱만 망부 쉬우빈 봐. 도이 친구도 왜라.
3: 어 그들 뱀에 집주를 쏘냐 이베.
4: 어 딩에 세입시 다시 뭐죠. 폐지 다와지 뭐 심스러워요. 어제 보라. 기라 밑에 세제 잘해 가리나.
3: 어, 나디 어.
2: 나도 레가 털어 좋아 도스유.
3: 아, 제제제. 어, 나도 레가 털어 좋아 도스유.
4: 어제 보라. 내 기랑 친구 쉬어야지. 네가 알아 탄다. 컬류 게임이 공수 많고 도. 기라게 차야 미디. 니제 걸어 미만 거 차가 레스. 섭소 남아도 그거 할 수 있나?
3: 어, 디. 영아. 왜? 알레. 라셔다 쉬다.
0: 터졌나?
2: 哦，马爹来的，我来做差不多一个吧。对，下面呢，希望俺们老师干点。哎，你干嘛来啥事啊？没事，老师马上给你讲的。我来没得这话题，就你给俺你这话事了，你传不打开没得。这些人能当有？爷爷，你传没得生不育，一年月圆为云那边要传达的天，马上给神像要绕起来算。
3: 我现在应该啥事哦？开始差不多什么投诉呢？俺们俺俩年外的，惹到钱好些。差别老板我可是有没随心个事。下面的年头吧，年三十多，用多哎。
2: 用嘛事？年三十多用嘛事？开始年三十月饼呢，俺俩年开工不用白嘛事？圆圆拉不着拽啊，你跟谁个事？
3: 到那肯定晓得啊。本来肯定想说。哦，老王给俺。
2: 哦，
3: 跟家了是你没的。是吧？啦，
2: 给人给他那个嘛那些，也不叫送的。
3: 来，古达，来古达，老王给，我这些年没的哦。啊，马姐，来古达，给人给天文，连着人被床铺里送给，当然我这些年肯定下不去。哦，你，你这话可真没，谁不送的？啊，这个家伙多，俺们这些家伙多，你信没？ 马姐，新买啥送的？谁不送的？你要做什么公司的单位？陆陆军也要去当个月事，你还是看没参加亲不？他那做哪吒，人家看不起你啊？是吧？其他看不起你不多。俺家新买，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랑게 키노아 말이. 네 제마 주기 가기. 쳇쳇쳇도 삼등유.
5: 니는 랑게 딘제체. 니 돌럼나 삼등고리 삼추.
3: 녀시. 랑로 주고리 잡리. 전화도 요리. 소소 돌럼테. 자꾸 그저 적음이. 소소 타제 우리.
5: 쟤는 랑게 마음 배 찾고 있나? 니 돌럼 수요 말해 봐.
3: 수요 말해.
5: 랑게 탄도 니 김다가 첩지 민다 주문 거 자 롱란 데이베 옛날 계셔 지만 옛 드리 큰 재미요 야면은 장보게 잔 잠만 저 해주게 뭐 남사 챙아 두기
3: 지 장보다 좋아요 말이
5: 나 쟤는 가는 이나
3: 탄도 니 주기 한게 내 주 다 채 나 림 거야 민도 실수해
5: 니 러비 뭐 알아지 뭐고
3: 아니 로싱이 곰도
5: 니대체야 연이 가리 있나 몰라 따오나 니를 알까보
3: 지수 라게 나 올라스 보다 니에 기럽지다 조기한 진짜 진구에네 랑게 대략체는 참이 두스기
5: 니네 꼬리야 로니나 올라티즈
3: 로년아 올라다스 네 규미 라니에 뷰 럭저 아차리라 니에스나 라니에 부능 시즈그유
5: 이네라
3: 지스 나 다시 먹어 랑라자 디리부터 뛰기 줘 전다 신다면은 난 신지 봐

0: 시와암라 기랑을 개만아 어 가면은 역세 송초리 문내시 능아 쇠뉴 스포니 지화다도 무집세 대허리
1: 야 할디미 히야 집자 니 팀은 같이 시험을 줘 지만에 디미 걔는 용도 거야
2: 암라 엄마 저 뭐 갑리 쇼업도 약간 좀 내셈에
0: 레스 불피다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로제파주 열기체고 탱지기 제주고로 니디굽주고로부생제 로제파주 뷰레드베지캉 양나 로제파주 진서바 창진시바 노부송주라기 버리유베 부메드동지 강대도 템초 kedi tengji gi zeju gor ngap gi gup ju khop ge sim ji lo ge pha ju bu le de be ji ta lo ge pha ju jin zi ba cha jin xie bu nu bu song ju la gi fu ri yu de bu me du dong ji niang du ju yi chang bo la ce xi yu de ngue le lin na ngue le bu ju yi
1: ye tu gi ya ni me cha wa qi nga gong lu lu dan yue chang xiu xiu lo ge pha ju ni guo qi kui di si tu sa tu nam xi ki ke ju le ming ne se yu la ni guo ki ni bu yang qian bu dian yu be 阿公堂你空可对群羊参不语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羊参不语地外你过堂龙过七十九羊过土了苏泊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羊干不行温土七十九对我一爬去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替你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堂不提下不住空得不来浪车稳当热度去
3: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百喊三百年，七百刚不擦拢用为企图，新旧糖三百七百银币，七百跟瑞擦拢给开旧糖对年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熊七百喊天年，阳性希望糖，冷天顶秀气味，恐怖也对电信级别操那是用意。出过错恐怖部队糖，穷家也别个，刚把巧用年的叫企图。
2: 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其他别几百甚至米。泰迪熊去那么去吃不用，出钱吃别退钱了，吃不错退钱这么用我糖，得糖昂擦拢用完面对秀。他们吃起了锅，也糖鼓足够过瘾了，锅也看暖热气，他们吃起牛呢，吃起不够瘾。
4: 我这怕住是锅他们，是锅汤养狗刚汤了命呢，去过吃不习瘾。他们地图了，这锅给你不点预备。
1: 三月点不进来，这单国土了，百姓点不起去，恐怕有人不一样，搞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铁腿国土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的，吃腻了锅儿，解决过去搞点一么汤，他的吃腻了锅儿，俺就过去搞点来准备个。品种罗杰帕住，
3: 要退几样，你们操下去，阿公喉咙当月长秀秀。
1: 罗杰帕住，你过去快点，师徒。三天那么些去，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那边养千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点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吃去养过土了。苏泊群起，苏切列不行，温土白马切。我东养干不行，温土。去了这对，罗杰帕住，你过去快当不能堂。
4: 罗杰帕住是国他们的，是国他们养狗刚当了命的，去过吃不习惯。他们地图了，这个给你不点预备，三月点不进来，这单国土了，百姓点不起去，恐怕有人不一样，搞来可个没。另外，他们为了吃住汤，铁腿国土的也不点预备，大姐姐的，天安人光的，吃腻了国，解决过去搞点一么汤，他的吃腻了国，俺给过去搞点来准备个。品种罗杰帕住。
2: 罗杰帕住演技切过，天气给解决过了，你的工资可不升级。罗杰帕住本来特别健康，养了罗杰帕住真走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预备，普美对东京扛对都甜不巧。看的天气给解决过了，我的工资可变升级。罗杰帕住本来特别健康，罗杰帕住真走吧，常见些不萝卜松竹垃圾，百里预备，普美对东京娘都不愿意。长波了，菜系预备，我了林了，我了不愿意。

0: 사퇴룽부 제도 양사르타 담자르 쳬니 펍차쉐기 제도라 요구이티 바다총조 쓰린 하메 지규기 야자쿤부타 어비칼 나우요 조다 체지 닌좀기 쳬딘스 미디케 넉송와 쓰린 하게기 로자덴베 체소기 터디 딘송체 팅디 예원 펜조리 제나 天天 툴레 다루에 퍼유시 젠뷰슈주이 바다 총수대 테리 총공수 예배 총수 총중대 표창 당 사도타 표시할 규기 제도 양사르키 초론 제참수네 총주나 무치 신비 되면나 제여부타 미디상보 대규도 욕시 네티 서실 련실지 제함릭베 자치 리기 속자 리갸하 소경타 자치 면사리 납갸하 기사르초 총미치 세미 이칼 김씨 장마세 부유창단 토리 자치위 내초식 양이 이칼 미남기 서시치몰대니 손에 제바 장마세 루규 유린 댄비 수규리 내초 내부 댄게지 제송 장발라기 단다 소시문이 반다 총주 표매기 미름내 미름파 교주 제배 통해 지유세업티
1: 다 지차는 생각이나 안데 생각이 나게만 생각이나 다 롱 저쪽 롱소기 튀노라 폰 생각된데오나 다 인제 미니 메나 메롱피 젠자스레도 생각 지유는 거든 같다 벤나 제 시참조사 다 야면나 가톤다 야면나 년던다 텐다지라 손에나 인제 미니 견다 고리스 다 고조기 저쪽으로 Pongsangada kisi chilula naa sangada chitile na Te ti hong ti kin gole inze mini inda stali risi ti yunda ch Ta indi indi sangada ina ta Ta ngusu lungbi ki chinde ki Chitukuri chenja sanda rito rin gola ta chu Pong gola ta chu ri indi Tanda zi rito ri
0: Sui yun ki genkwe kyun chi Sirin hamu chongzui shabzuruga ne chidi 충담도 용역다. 반다 총재 냠내 강기 조리시 임백원이 공기 밑에 왜 모에 예티 피송 속배 튕군 균을 연바체 뒤태 섬치 제시 공기 퍼유치 자타 틀레케 각주 서바 용특 제시
1: 덴드스레 무조가 호조수연드스 데슨데이나 딩엘슨데이나 호조수기 냠네 때 풀초서 선데지 아티 투조 생각에는 제조그리 만족기 락제다 지수다 투조 등가라 만담마체 풀초서 때 용바선데 약본가 옴마다 대티 잡로 트라레 세트다 무소 허조시 대인제 미니기야 냠네 약보지 시그리스 다 카주주스 카주주스 맨자다 투조 다 롱롱비노라 맨자다 투조기 제조그리 통고 약보로 통고 약보 뒤틀라 통고 틀라파 칼로주르 세트 맨자다 인데 소스

0: 톰디니 뻬셔탕 디네 총다팔 규림 상마르 롭종탕 톱줄릭 동체그 항조인 냠뇨티 퇴제 잠마세 십제 람퇴 정무시 강의 카초 유업티 스린 함유 섬주티 된토도 교화제 따주탕 리지 년대 체부규 냠내 강티 직주 니듀기 천천 튼제 징어주 잠사 되체 유림 대나 야자 금부타 아비카 솔로마 부소 맨자망 부 뒤비 처진 쇠부티 톰레 딩슈 림시 뮌세 되도치
1: 아이고 맞다 냠바

0: 네. 한에 근데 랭 노래 치와. 그땐 등 한지로.
1: 땡게에 태동 하나 피바 그스쇼. 티린조에 뭐 주셔야디. 만주 총주 님 좀 체딘디. 님 좀 체딘디 차샤비나.
2: 튠제 철종 제발. 터블랑 망부 규규. 냠레 강기. 윤의지 댐 총탕. 자도 협대기 탑주제. 배발 회미 제니. 튠제 대다라. 사콘 최외 총람식샤.
0: 예전 정종칸 팀다 란도르지 벤나 자리시엔게 림조 낙추 하사 텐디시 림조칸 망고라 텐디시 로르지 테난시 기지나 노라마 자나기사라 항주다 청도다 도솔라마 림조선가 텐디 란도르지 텐로세들라 타마 지속거는 모습이 퇴셔선도 정말 망고조선디시 참비인도 모조시 총래다 신조세들마 종르지
2: 현재 총람기 총각 야채를 당원한 뒤니 주시 사바식 기준 기체 대니 종미 대회 마음과 로셈네 덤네 퇴목이 자샤 대나 주괴반 교적 콘듀 제주장미 냠네 강 총람 생두대 종주 우리엔 기능 개니 상매 퇴목이 자주를 교교 섬시지
0: 드레 망조 생가에는 우소 니도 니 니슈 잡히다 자송도 생가에나 당 우소 마치한 우소 총매연 행간게 인디시마 종도리 대시 드레 탈로 니도 니 쟁알로 생가에나 타 망조 정로 타 냠네 제도 지차는 가수 총조 총용게 냠네 인들라 창마로게 차와 총대 기제도 대 종 종주다 도졸라 파 제조 그 도루 마루 히 히제도 다 망조 정게 테나시게 고속게 그런선데 테나 히제도라 까마티레지 까마티 틀히히타 망조 카히 나타 위신다 투존노라 어 자치고서는 오신 버튼데 레전 오둘라다 고속기 방향전 투존노 샤둘라 뇽게 망보 오즈다 다 추 다니선데 고스 총조 총 의열행가 크리티 존들 멘다 망조다 공복기 효치부터 너모나 도표 텔체다
2: 냠레 강의 된다티 창매 된다는 누구 당위 준도티 응아로의 14바탕 고추의 바로 교수 융부 고외 닌텔 제주 토학 정시티 두딘 메릉 오리 융부의 교수 테니 융부 망두 침부장 마세 냠매 강주 상마로 왕와 인시에비 깨져티 방구시키라니 멘자토와 침비 라자니 룬추라 융부 곤제기압비 가족하리 융밥티니 카유라 유기 종미츠 라두바 마마진 제기 융벌리 상매 예제기외 땡토 송유라 유룽이 퉁쿨의 땡미 딩럽라 카촉베 종세 폐제기 응부 응아로웨 땡바타 저와 티웨 치르치유

0: 강에 체슈디 군그시 메디칼이야 군가 창하르 쳔부 요시 테마제 디가야 칸소 첩진 테바타 칸노 쳔부 등시 다완이부타 수바 카 체슈 법에 투주시 사타 탄도 파와리야 사야 마랍치 세초가 용시 아 디디 잠바 미주니가 니가 유자 나주 니돈 직제 가르제 제람주 탄도 조비 테르도 텐도 담다 고송 초대제
1: 소 냠시 쉐디 튜티 90배 내가니 답디웨 90직 때네 민바 테니 퇴주타 제세 무민기 닌가 제타 탑주 잡고 제베시기

0: 상매 리뷰 추규신도 응원도교 리뷰 토반이 강중 사도이 반다 총소 나우의 대조로 퇴제시 미디칼 퇴제 쇼송 장미 90 캔디 90 퀴를 센제치 저딘 사르트 제반이 공아 송격 제배팔 정규치 면서 꼭반이 미탕 제센 냥내기 루리팔 루규링웨 덤균 자루 등의토 저균 직도 제유 테니 기캄 공도 꾸루와타 수균 직수 진반 중규르 진겐지 차도 꾸루와 제유 튠제 직도 제유와타 송경 제주 험수토 교급 사듀토 니나 지루 최도 디키 초와 르와타 지외 축지 냠바테네 네베 리우테타 뒤미기 주슈베 남민도와 니규티 베룽키 모자라 추십 제발규 초지 강기겐베 모튠데 규치답 제미 로파마 칠로 제게 중하다 초신시 남케네 된게 제디 타르모 자르 제조토 쉐게 차베베 된티 제미 이용 편종리 제나 톰좀 먹주 세워시 제비슈규
1: 내쇼게
2: 这不离样子的区别门顶他说养茶别他是不离地上亚米金别能空地不灭不堂能空卡吧那去养死顿吧国哪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米你去团西脚步青皮糖都皮不
3: Qingbi Tangki Tunxie Qingbi Lu Ni Gekab Ki Qiwan La Ki Yu Bi Yamei Natsu Ju Si Si Yin Zixing Ki Ningju Le Zhu Bi Minchu Di Nguan Tui Ki Lengkyo Tablam Ki Gu Ni Minchu Nagung Ki Sawa Ge Tu Bla Minchu Ki Gyurim Nang Kap Kya Mi Gu Bi Tang Nagung La Puk Tu Mi Bi To Ni Xio Gyun Gang Ya Mi Ba Yanei Sang Tu
4: Gyun Tung Yamei Ni Ri Tang Te Wei Reng Xing Ki Yamei Ni La Pian Bu Yu Gyurim Yong La Xiep Xiu Yu Bi Xiep Xiu Bu Chi La Gen Lin Yu Kaba Ang Cha Le Wo Ge Gu Ji Chu Sum Gu Gu 五辈子自信去扎翠出国天年去自国那趟修罗那不七头给走啊吃梦说自信忙不了独领切把行银别给堂给扎翠给我堂切记去给五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辈子自信去扎翠出国天年自信去人忙不了独领切别吃梦而不灭了出行那个忙行扎翠出去出行用了这别脱囊对龙你学自信去扎翠村大是银别过年了给堂给扎翠出别电囊养灵图谈得可把点呢俺又能去等中你女去记别给银了扎翠出别有些恰脏记讲别给银 哈塞五辈子自行去扎翠店内去谈的扎通通啦扎翠出版国是不是古塘国书古塘扎人娃扎翠出版国顿住顿古塘国书古莱玫瑰金年代冲干了我的皮片去关注就人不明白自己给我这桌堂当用起给你过年啦给堂给扎翠给把堂我这当用当归去五辈子自行去扎翠给把堂这送店内看了皮片路地卡巴来过给估计出计送啊几几给
5: 很过这个还是呢刚把困不得个上不得不有吧大连买个吧我那买些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过的给他投入得不起死人了大平年人呢你我当见过很过的票呢也不行就多你我当见过很过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6: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的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年年这张
7: 那不如果年节那根本四处人吧那就真不做给那共地方年节预防那当老人四处看了别当那生活当当时

0: 로제 파주 열기 최고. 팅지기 제주 거로 니기 굽주 거로 생기.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양나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강대도 템초. 걔들 팅지기 제주 거로 나기 굽주 거게 생기. 로제 파주 뷰레 더베지 캄. 로제 파주 진짜 봐. 창진 셰브 노부 솜주 라기 버리 유베. 품에 뒤동지 냠도 배교 이. 창벌라 세시 유베. 뭘라 림나 뭘라 배교 이.
1: 여튼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수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케줄로 민네 서유라 니고키 뉴브양 챔부디 유베 나공당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고 소치디 켄양 참부유 디외 니고당 롱고 철추양고 토블라 숙불 켄치 숙체 리부시 응원토베 마치 모동양 갈부시 응원토 칠로 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당

0: nganzo shang chongzu khaso la wa tinde su gu duk chen wa re tima gu gu dung dhok re tinde shi san le na chabya di xiong di dungza nganzo sugu nima chabu sugu
1: nima la les les
0: nganzo xiong nye le ta tina bai mao ba chabu
1: la re la en kira ga tanda ngon chun nandu zan ba tanda nganzo yeru ka lham sa gu sun be
0: la re
1: yeru ka sa na kinde re shi kwa le gu na
0: yeru ka sa na nga na Gombe Mingche,
1: Taya
0: Gomba Tine la, Yagar Ndokwe Salpa Garja So, Nunga Tui Lo, Wa Tinte Si, Yerga Si Ming Toya Ti, Wa Tinte Si, Roa Bondu Ti, Wa Tinte Si Toya.
1: Les Lo, Ta Tanda Ngocho Nambay Gyurim Na Lo, Lan Na Su Tari Ki Chum Na Gyo Ki Thumbu Deya Cha Sha Na Suku Nyimri So So Wa.
0: La Ri.
1: Ta Na Su, Hamun Luk Ran Che Na Kari Na.
0: Luk Ran Che Na Gyangar.
1: Gyangar?
0: O.
1: Ta Gombu Tine Si Gyangar Si Na Ya.
0: Shunkuri nāgumato rāvun-rāvun rīla.
1: Rāvun-rāvun rīla.
0: Tā ālā sī chak chungun lōngā tī chāptāng tā ngā tā jāngāra chāptāng tēsī rāji mārī.
1: Bēshā shāna?
0: Tā tī bēshā shāna ngā tū ngōmbā tō tō ngōmbē nā lī ngā tū chūgu chūgu rī kēlā. Ngōmbē chāngchū sī kāyā rī. Ngōmbē chāngchū tī yā tī chūgu lōngā kī chāngchū tā ngā tū chāngchū ā tēsī rāji mārī.
1: Less,
0: 다카니라 그년 농조 망보지 원아 대난에 레고 가오지 세트데 가오지 다테나니 주디젠 다테라메 타서 푸 원이라 사지지 봐 치마 오와 레고 진짜는 그래서 라메 타서 데 레고 데 푸리
1: 네스레세
0: 데 레고 데 파 푸네 어 라메 타서 레고 신나 차바 코네 차바티 어 코르 쭈 데 치마 좀 쭈 치마 좀 쭈 샤워 요모 저거 뒤 차고 또 배 차고 또 근데 들라라 수근님 맞고 아 됐다고 뭐지 그런데 대 어 샤디 라메 차서 때 미드원들 대사죠 진짜 작고 샤워템 만들어도 들라 참 못해 이제 라메 차서냐 대 수근님 맞고 수근님 맞고 들라라 이거 민다 고래다 다 고래 그 얍체나 라메 찬송들이 아 요체나 다 샤와르 라리
1: 레슬레슬 낭텐도 뜨인데스
0: 어 뜨인데스
1: 안 게라드리아 난소기 딱근데 슈브레 아 차트니 나로네 체네 가르쳐만이나
0: 어 차도 디나 차야티 좀 자베스 그스요 그래라 아 얍다베 테보스 그래 어 틀라라 어 세 다베 슈는 다베 생긴 다베 어 진짜 세 숨어 그래
1: 세 숨
0: 어
1: 他说解释过来他就怕个这样大约提问题解释那啥大约是个这样的啊那他难大约是个同意啊那些那些解释是哪年的啊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些那
0: 들이 살로 제일다.
1: 아.
0: 네. 아, 뒤에 저번 카라타 인데 뭐 봐서 근데라 인들이 너무 쉐.
1: 아, 너무.
0: 너무 멤버.
1: 너무 멤버.
0: 어.

0: 강서 나츠 블라 제가 올리 따땅 무시 되는 다 마음이 친구나 아 따따 좀 더 이거나 땅서 나츠 이렇게 두지 체휴서리 다 두두나 이나다 적바로로 저다 다른 점들이
1: 넉추로 핀나 계기 차진 더주 두신이 수수 저도 예비 신내 수사지다 이거를 퇴신비 소외 장단시 양배 창당 냠종가루

0: 빨라 아무거나 전부 털숭해.
1: 문을 전부 털자.
2: 계단에 전부 수용도. 민웨이, 민웨이, 라드다.
1: 계단에 전부 수용도. 이제 잠나 내 줄러다.
0: 영아, 내 친구네 얼 가봐줘. 계단이 조금만 갈다 지나 가디.
2: 왜? 왜? 왜? 가봐줘.
3: 도스제 샤스웨. 나 다스제 제가 요년 멤멤죠.

0: 암라.
1: 오.
0: 야. 기랑 가르는 거요. 당아 쇼 아. 고대마죠 아 당아 쇼시.
1: 나 라는 로 데마죠.
0: 하지 암라. 당아 쇼다. 도대 가셔 데부 민도.
1: 예 지금 말이. 나 라는 로 데미 민도 민외 라 가르 쳇소.
0: 난 다 민도.
1: 라는 뜻다. 나 샘제게 교 야. 나리아 쇼다.
0: 기랑
1: 가르나 아. 랑가 강베 야오메바. 라이네.
2: 오야 샤와.
1: 클린다.
2: 클린 마쇼.
1: 클리쇼 아.
2: 오야. 퍼스트인다. 저도 퍼스트다.
1: 클린다.
2: 클리쇼
1: 아.
2: 요. 요 마시.
1: 랑낭다 민도가.
3: 아사라 개 제모 중아.
1: 나 가지 쳐보래. 랑낭다 민도가 랑고 근데도.
3: 개도.
1: 아 요 마시 요 마시. 저 용맹가 저. 저 클리치 아.
0: 洗不起洗去呀，捏了，普通版别出的几顿的，几顿擦损了，通通马查呢，啊你，我查你免干了着，我，我普通我就冻免了，免干了住没？人家说干了水就是年银吧，我让我拿那就等个月，年少的。 리징 라괴나 요르다
1: 랑게 보고 타가르가 딘데 따네 용고마 하리
0: 나 초타가르가 된 것도 암라 진중원에 저우다다 직비이네 나 메지지 심제 동에 나 대화 치고 줘봐 두스 데블레드 단독원에 시대 내 것이

0: 어디 조준구야 CFC 조준구야 야
1: 왜 나나 상가 봐봐 가봐기 왜 갈삼 줘
2: 키랑게 청소나 구두 카페다 공에 팔리지
3: 좀더 감시우도가
1: 나랑아래 동해세 조마르베
4: 장아는 이상하는
1: 요건 저리 그러면 랑가 마시 마시
3: 키랑 동해세야 가리여봐 카페 저디시 미진보다 지구리 송구도
4: 이 자리고 나도 선사 이제 저 팀도 세상 카페 통비도 세상사를 지기 랑가 저도 답자래 사베 상투 교수스 소 다도 역시라 도덕이 랑시야 주다
1: 장少爷 신에 띠다 님도 마 되마도
3: 봐라 이제 아무 소도 매 켄주게
1: 뭐라 내가 망자제 할래 가빈 일시
4: 예그두이네 정비유세 공스티네
1: 레원슈러비네 칼그니 영미도
2: 그랑게 아마 카바망스게 영도게 야면 참
1: 왜 나나 랑게 갈시요 니에 공미도
2: 왜
1: 나나 아지 니에데 다다 야메자 왜 다랑시입니다 아 되다
5: 저 탈라 그룹 고비
1: 어제 니라라 딩아비 랑가비 유나메나 도다 가셔서 내수를 하시라
3: 샘생문도 송마시 아마 제바 망스피 승고나제 맹가 차로 태라 샘중아 춥찰라
1: 랑게 소중범의 경기 샤빙세 쟤나 라드리 제약을도
5: 나주 사치 춘주디 텁시 미에바 태동 시야디 예코가 지부드시 다른 예 경기 샤세 공수디 첨부다 깨자시라 요시 예서 빈수 제시에다 샵지 잠히디 꾸준아 粉丝们 꾸미도 시에 삐스기
1: 조좀 제바 갈래든 제 요시 네 디디엘 싱메라 더 뉴메 다원아 근데 제비나 랑 팬스디에 망주샤 와시 야메나 녀라라 샤루름교디 랑게 대도나라 직접제 그제 이메 되다 스무의 통비나 지만의 랑단에 망주시
5: 저탈라 퇴외토 샤르캠 가지니 편도 여마시 대도 치디 미용지 뭐게 님부제는 약수시
1: 님부제오세 디 그제셔오세
5: 라다 요시
1: 라다 요리세
5: 저탈라 영원시베 나니 저란 주고 차샤 좀 좀 미시샤 미야그슈도 나 로봇에네 용구스베 녜켈렌초 나 가네디네 추스노 저랑가 나 제베 녜부상 녜핑제 마셰 봐 저라 제우
1: 라다 요드 응응만 고제 보이겠다
5: 나 오늘 흔히 막고 브라시 저거 니 빈간 중매 봐 마세 我 신조 是不 나 로고 챈디 메네 녜 삼시 투기
1: 아세 디제 마시
5: 저 탈라 퇴고토 저란 드리 디에 요지 녜 게스디 녜 무상 코레 나 심나 감시라 쮸 담아 깁디 셴미 카페 투지 사야 심디 레사도
1: 장가 디제 시디 장우네 범에 야오지레 샤생비 라레 우네 갈레 요시 시에모도 미신달 장게 가사 뉴마시 지바 나다 먹어 녀라 로보죠 라라 라타 유어스 마베 라테도 지디 알러바 턴도 라타 근데 유고메 알러라 뭐 녀라 유
5: 너네 숨고 이외 저 타라 터체 나시
1: 이제 야스 로마시 내가 서시

0: 오지 냉닝도 보 로용배 아
1: 수랑 노브제
0: 가시송 아 레게 토라 딱다 데모소 야메나 데멘도 라르니 주게 체마송 아
1: 라예 니 가르시즈유
0: 니 라르 싱구 주유다 노보 딜레 교즈 클라사가 줘 니 라르 차가 탄스유 추주 가시 드르빈다 샤도 부야 샤오시 톤도 랑게 가슈치야키 초세 루베 제투시
1: 나 사토스 마시 란소시
0: 나 nge chenga ran su bin da a si nga chose se me ran ge sing ge wa zhe du di ran le gui bin a si no bo ran ge to se di ne nga nge no ran ge to se ni hong bei to se di ne ni jiu wo chang jie cao su bin da xi bu you ma xi no bo Nobo, nye ran tu da xie yu. Tiri nga da lop zhoji, kong fei khan na la. Kong fei tu, tine chi zhumi zhu xie dian yi. Tak da zheng pi tu chu. Mi di ran la, di kor xie shu ya. Nobo, rang gai kong zhumi zhu xie ba yin gu ma shi. Mi de yi ji ma shi la, zhok tam su yu shi. Nobo, nobo. Nye ngu non bai le gini chi yu ma chu.

0: 我们来看看周道尹的。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尹，周道 몰라. 당도 년노 없이 제자 아자라게 나 가르송비네 녀셈을 샤시 마시.
1: 이쯤은 이제 와팅지 제자 없이 땅아 모사다 카체드리도 강에 그새 체비네 능이게 균형체 닥주이 기란게 나 토이치로나.
2: 야, 시카세 시에자 사업주배 이진다 그들 카제 교케래서
3: 명외 탄다 장글랭게 클라스 아이들이 범징아 겨 아잘 클라스로다
2: 갈수도 암라
3: 군이기 탄데 내주다치 우수게제 카체 주나 참고 요마지
2: 아지 쟤는 근데 저우제
3: 저우다게나 혼주 나가 내주게 리이질 슈기마티베 켈린 초시기 슈긴티나 렁구게 카체 초사 뜨기 뜨기 체초기
2: 켈린수라 켈근제슬린 두부제 고조 나가 내주디 나주 라메바 차샤우베 머신에 루조인부디 메즈지 수부터 메바 아지 다이는가 세고 성구엽자
3: 지수 카리 세고 성보리스 트리니가 욕듯이 도마세 추모도 캐세랑 나서는 나다랑오마 내수 대부 용구르베 랑게 아자 칼라 세서마서 돼 세차서는 통원 내년에서 겹제 돼는
4: 아자 제도도 야
5: 滚蛋爱罗竹面我你们都念的哎你这个这些病呢孟藏给迷藏猫摸点罗竹几个江山兄应你们的话别病呢

0: 나자 옆자.
1: 디리랑 소중마시 딱제 님니츠치. 야.
2: 잠치레스 니차.
1: 아, 치샤니. 이다 이다. 나 잔은 심제도. 이다. 와야. 디겹다.
2: 니모라다. 계셰 탐구즈바. 남자 라주게.
1: 되고 더 녀가스네. 콘 섬르쇼가 조시. 어제 자게 몰라가 진짜 하던시다. 녀니다 콘라 섬르쇼죠.
2: 너가 치세쇼가. 니모라팅아. 깨자 유베 창자 쳐라지. 콘쿠룽 샤비는 아주 너무 수지게. 계셰 능마지.
1: 어제 전에 지마 잔난 로주도 아니면 또 치다. 몰라 콘게 감주나비네. 니에 카타모요.

0: 보라 되다 뭐가 가르키도 창물하게 가보치야 게아니다 라모 투슈리 도저 감독아
1: 몰라 샤마쇼 마쇼다 쇼다 마쇼다
0: 요요
1: 쇼다
0: 요
1: 몰라 키란다 볼라 대피야 차례 가르윤나 대가 쏜다
2: 让天子大哈有理，水中看清不的这点，光景我可在这屋嘞啊！莫看了女的，让给那边看过的那三个姐姐点的这个人。水中看到熊的点有是吧？有些，都是那看不落去，生意都少些些，不么人多，弄不落着。俺是，让了看不清不些，不三句，让给你，我都是这些，没准有事。 디네 남아스 수비나 김실랭이 제 도제
1: 안론디미도 디 약다주유 디
2: 야야 가르여봐 강부다가서 지날 때 칠랭이 제네 딜리 요마제 자리 이징메 제도 말베
0: 아치 포 보다 목에 내로 좀 제 마셈메 키시 장원에 봄데 가부유나 님도 파율 치죠
1: 몰라 슈고야 장마 카산파 로디 키란 슈비
0: 자이나 보다 모게 랑 치도 인다
1: 몰라 키나 니 셀라 치비
0: 니스가 도와 되다 부부딩에 닐 토고 치가 도와 자르시오 그니 메고 간네 세비
1: 아 도스나 몰라 몰라 키나 니 드리 메고 줄인 곳이 장 굴에 가요시 제장 키나 니가 공에 쓰쇼 니니가 치다 가시 제레 가루 유네 셰바 준다 당시
0: 让俺自己也是急事，自己也得去打，找好多的消息，咱们让给搞起来干啥？哎呦呦！
1: 不啦，莫啦！三兄俺们两个那组，那么点铁的，你怕落叶，跟恁就把孙女查，今天你怕落铁。
3: 呀，让哪个对的？可是对的，俺现在店主和光芒姐俺最看定了人在前去。
4: 让伊呢？晓不得嘞？让他小雨到去。晓不得嘞？你还没看到声音多？
3: 俺在周大爷家这个哈过事，周大坤在哪了？你最起码听着来不行嘞，俺谢姐，他不都是那丫头呗，也不是。你周大爷听说不？没事，俺还过着意。
4: 喂，嗯，今天给明日收件全部提给他先送。先给伊，伊那车现在是那些呢，卡上街，咱们先让老大的预备，连他不叫你嘛是。你最多可别急，俺最难念听这三年。
3: 让去我一下。你上听这当年碰到卡少的，看到周大今年你们到店边呢，点点刚刚全部要是。你
4: 新个月，把这糖果的年俺们是不？
3: 什么啦？你做的天数个，除了咱们送啊。新个嘛是，新军队没。都真能送的个。看来你可对你那天这里，平时你俺上当个些，也得多个吃住个。你说不清。
5: 让不开这些个，刚刚抽到钱哦。
4: 俺们来个李主要是啥穷事？求求，生意俺们大土的。阿弥拉，阿弥拉，其他片子你也准备什么点点过？也准备。
6: 呀，上个对老年吧，你看他的皮给啷个都对着好些了多了，那么些嘞，就花钱不多。
4: 哦，别着急，日冷。其实西安是着过个，皮给脸是那肯定是路面太紧。
7: 上店家里收不起了。
4: 阿米拉，我打包了，也去让古店里的。杨啊，前头看把谁的，拜拜。
7: 悄悄还去多，我们的贵人顾问组长陈年的结束。
4: 那老板你们都给他去掉的，干脆点去看大阿们去呢，前面路店的，俺你们都点了三张门，少个等个月。
7: 喂，我让你怕罗姐。 你们去求求去呢，如在讲了，怎么子个做？
4: 学些巧的，他能俺来讲个随随便便说许多。
7: 没得要求这些啊。
4: 小左，
8: 哦，
4: 接场体育吧。
3: 唱戏他管都进去了的嘛来去了。老对不起阿姐，我原本说接小事，听这些的。
4: 阿姐啦，
0: 阿姐，小唐，人用别，我爹个用不着是吧？
4: 刚买走，伢去让大嫂买新的用具，哪次等个多个？
0: 嗯，对的，我别子差蛮多个。
4: 嗯，就让你便宜。
0: 请俺阿哥呗，啥东西最不多啊？
4: 就让去谈到便宜是呗。
0: 嗯，人家啊，到我这边来拉厕所呢，拉不着住就开连屋去，用多个。呀，客厅是哪边的？那也看着下，落叶林，有啊美，汤个景。

0: 他缠着就
1: 몰라
2: 여름아이 도체오 마리 조도 라이언이 나서 조상기 주제 마리 김에디 체도 능매워 유세제 조치 뭔가 고달러 줘
3: 이젠 고다 쇼기 소야 가리나 니엘 차자다니 키라르다 볼라
2: 그래 김에디 양이 키라 추메 가르데죠 능매 먹어베 아
3: 퇴고도 이진다 저와 요마시 저와 유바 차샤네 마케나니님도 팔로지 초기미
1: 차오 보다모 로게르게르리 자 은이게 충벌을 가네 수연교 소자 탄더란 치제 타르고 디제 침버리 은이게 담표고 민두
2: 장게 뭐게 자주고 치를 갈래게 부여 태보다 심제게 제대로만이 야고 민두 나서야니 차단 가르 놓으래 치로 또 쓴다고 디제 차샤
3: Bola, Mola, Lodi gena la nye kena nira tanda shi kandishu wa samte yu. Tingwe, Babe Amla la nidong tang tiyu, kena nige si ne yama na ya kari na. Nye ngui che kena nye tse ga yon, nye Amla la charo na ro su tiyu, kena nige si ne yama na ya kari na.
1: Wo ne che na, rang ka Babe tangu mi din che ma re. So so le dong e chi yo zhi
3: sim du kar yo zhi sim du yuan ne am la le shu ge bi
2: de da dai yi ne bei sa xia jie gu ku ta do de mu me che tu jie ji xie ge dong a ju le am de ju le ba ba se jie kim za de tor guo se bi zhi
3: qian ni ke ran song da ge zhi le pei mei yao si ge xi ni am la ge gu le quan jie kim za de quan bu di pei mei yao ma shi bi am la ge zhe zhi song ga le ge bi xin da ji da ci ka xie song bu di quan xin da cai bu zhi 你动谁我这边了那是破年天你也阿姆拉西听到你的气味退我到你爸爸所给住你的听到你是听到你给你爸爸老子以后捐民度老子以后嘛捐咱我那场内衣破掉我这人民度俺你爸爸能是给给不掉我这恰死嘛是
1: 这但是也没话

0: kaba ge ma lue da. Nga yi jin da ge zi xie wu yue.
1: Zhou dao neng mi dige qin su nge.
2: Qin su.
1: Ta ri rang ge zhou dao mi ken zhe ji me xin su nga.
3: Kun zui kim zang ne zui ken zhe yi me xin su nga.
2: Cang mu xin chu.
3: Mo la shi da gu lu xiang jie zhou a jie zhu su nge.
2: Mo la nang da mi du a.
0: Nang da me, nang da me, nga nang da me.
2: Ma, gong mo chu.
4: Po mo.
0: Rang ye gong da si o ma ri.
3: Zhou dao ge.
1: Mo zi me ba. Mo la, rang kong zu nang ge, shu kin ter zhu me la.
3: Rang sung gyab chik yi le du.
2: Mo la, zhou dao ge ngon ne ge shi di le xie du ge.
4: Xie zhu.
0: xie ma dong a lung din zhe leng ge zhe be ran sam le yao jie dong xi
3: mo la ge ran le bu zhu xin yan song zan ya ni yi wa qin xin ge song ge
1: sam le yao da jie
3: ta ri ne zhe wa zang me yao jue shi a
2: ma a ma zhe da ge ta ri sim na ge sam xie su
4: zhe da ge ji ma ne ne ni chuo le ke jie ma qie le su su xie ma dong
2: so ni de pu ji ma ne bo la mo la da
1: 저와 제마 바바 능신다 야면 아무 능시체나 어 지디 나무네 삼에 배우미도
0: 아치 삼로 담으는 다리 단제 편도는 요 말이 퇴주진 거 요리 규정의 미코 련제부지 남주 더이더기 치규리
5: 로양비 이제 그저도 주제 배가 도거리 고요요 말이야 야 야, 디렌
1: 먹어 먹어 먹어 말해 자줘 말해 자줘
5: 용아 용아
1: 네자 랑샘부 김도 갑시도 와 끈우그 자단 파도 겐쇼 뉴제 자그라줘
5: 네자 롱드 교제 가야도와 존칭부지 라추
1: 딜레랑 섭츠체네 가메죠 나랑스 축부는 개 멤버
5: 아 예신 고죠 네가레 드제게비야 진중아라니기 계승욕체도 말베 라슈에다 다다지 딜링아 자라님부도 예진이죠 네 이진 강변하기 자라님부도 좀 总之一样

0: 차빈 쳐쳐 주위.
1: 제가 차다 줘.
0: 나도 가발 따다 민두. 생각은 안 하실런 게.
1: 도발스다 죽으죠 봐. 따다스다 와요지.
2: 에지고날 따다 겹스 다요지. 당고 생각 찾아보지. 종조도 세랑가 배도 눕자. 나일룸도 세줄아. 라닌가 용지. 생각도 유통하지. 야마다 마트에
3: 给了啊，让给你，我给三十套三床子去那边，俺这边有钱的，房钱的要命多。用啊用啊。那他要吃就是。张小燕，冲出家下，你心里面都让给这谁当过？
4: 可以。
3: 我这让钱干嘛呢吧？钱怎么这个得呗？
4: 其实就是你被黄建黄老了，朋友，老不着中门哪吃的？
3: Kes chi sam hashbe, nye samba kes ne chi sab samje, chi budo zhe zi gi deb samju. Da tue da chi su kuali do. Nye rogu chi gudu ge.
4: Mogo.
5: Ye cha sa si mang shi di le chang xia fen mi, chu lo gu ne zi po xia.
6: 有叫妹妹三月外了，就是那个事。那么去看嘞，参观成都城市了。店家里一身那种手艺，你啷个讲都拿不打。除了不收账的，啷个啷个提钱下？
7: 喂，老婆，让俺找不的给了，你最可这一面，你是下穷呀？
6: 俺家办事的给是这一笔，人家俺公司上十五年长江不的，没这多呀。让俺给你喊叫找俺姐姐，人家有事三姐有的。
7: 啊，怎么提不提这多贵？
6: 不。
3: 咱他都去这么吃一杯，小菜啥嘛吃不起了。俺来这宁波，台江长菜这家亲，七十六用的。

0: 这三十来了，别别，出去呢，养俺家别难了。小日的你，现在就三十来了，不愿意。
1: 미슈 본드 요스는 요주리. 어찌 광지 세도 와.
2: 더 달래. 인다고는 예자라 배주 단지.
1: 어찌.
2: 조 차샤.
1: 헤, 나부디 제 된지. 소디 녀이 봐. 디리 이모 가시.
2: 나라 대야이.
1: 어찌 장게 스스 교화 기지시에디. 잼도 제는 영어도 그야. 나 야나도나 계좌 유배 규제 레싱에 진다. 취미 갑시다 치고시 용도에.
2: 왜? 나 공생 유지 치유. 용아, 생명 아고다. 얘람 살래.
1: 네 삼초. 나부 딘데 된지 공생 나 미데 딘예 임시. 에. 다이니 나와 큐네 등금이도 와. 미슈 본드시 마시베. 유쇼.
3: 娘，
4: 是，就三十来个南边民宿住的，他见到喜欢人的，给他个心意，他里头还参不喜欢人的。
1: 哎，爹，我那黄桃山多啊，我们蒙古的这，你们怎么记得住？嗯，星星，带动就振作送咱个来看一看，你也是要去接吧，到时带我你下出看头哟。
4: 对，关系。呀，对的。啥子的？叫吃不起多啊？听我有牛没？啊，啥子人我来宁静不起多啊？哼，我肯定宁静不多。哼，听我从小人都得有牛语，爹可我生不起，给不起多。加上这里钱阿拉的总对数，啥料不起小子语，大大。
2: 给这卡子公司拿了，写点不上名度，才给不给这钱啊？给这卡是写字员。
4: 忘记我让你我先去老蒙古住过去，你让来给我写点语，让我那给不出多钱的生病。现在了，那我过等没？听我淘大了，那么主要的，你生病了没得血病，因为让给卡是写字员没，你写个语。
2: 一年差不多年上，赶你上过大，落不着上过，简单上过自己四个月了吧？我你这娃的也好学是吧？是吧？唱过些的年上来给写语，然，看看姐姐落去赚钱不是？谈的，我们也好写些，请求错话的也好写给我是。我那意。
4: 也免得你让我住去啊！这是今天地图，你也搞不清是旁边你不对，全是什么事？让个三平先生，我听我没一笔说话全找不着。现在你听我，叔叔刚买完房子的，得什么事？现在对到底让三平先生我。
2: 平时是不是让个搞不清事？刚是的，让个俺听着其实也没事，我内意。
4: 让个陶大雷去读，就是说了等你读的。嗯，今天你妈总得说的，让我做一个妹了，没有心大妹。你赶紧叫你上了，真贵家去。嗯，你陶大雷的，我们得你们都记不，听不蒙古通。

0: 가르쳐서.
1: 게스트 님 파티 과지. 지만내래 가르치네. 년내가 럽스체는 용도게. 란선버대 유메다. 최선 지지메 간이메. 야면 람사년년이메. 알럽스체아. 심도가 란선제도 시스에.
0: 시스 질심 샤초. 권다 칼라세베.
1: 세비 타전 차세 증조 선자 수조치.
0: 수조사는 추부 잠수아. 심도 양거지. 통도 도로서 세레나 루아.
1: 텐도 이외 대표시다.
0: 텐도 등기 니랑로 도서 겹러치도 천주 유외 잘라 샤스 스마사.
1: 예민 나줘야 돼. 디 니아메 쟁겨다.
0: 니랑 수시들의 삼배 사업신유.
1: 디 가스레 삼민도 수입에 나가비유 삼부유 내면에 라미 대야메.

0: 칠 구야야 차 주의.
1: 가사 녀기 시도 도스 먹게 살았어.
2: 이내가 여고야 매 봐.
1: 라조 롭조 님보다 가니 님 것이.
0: 예 신의.
1: 자다다 와유. 계시도 다다라 님도 봐.
3: 고지 몰라. 녀 매진 제가 돼 아. 매진 제 차서는 맹고 제셔. 샤주 만세 공셔라다 첩최 좀 맞다.
0: 레슬레스.
1: 와치.
2: 상고 와유. 신사부터 저거 제시.
4: 나머 제 법소리.
0: 가봐셔 인다. 도스니 좋아 쳐.
2: 내 워법소에 샤 왜

0: 올라가 소민이 유나미나.
1: 티링아 란 얘기를 낸게 저디 지우철로 따도 제야 되다.
0: 니 세미도.
1: 아.
0: 란 경우 중아. 간주나기 초디르디. 고 시비시코스. 란 쇼 참도. 아니 가래 시스.
1: 지우철 니도 스코르죠. 시마도 권다 좀들 주디 치고 키리.
0: 좀들 가리.
1: 나 란 얘기 좀디.
0: 廖哲 然的去语
2: 이진 我女儿 지금 미세제 진주민주 시하고 삼촌
1: 왜 진주민주 시인이 되나 마다 시인의 지시
2: 어찌 교육은 곳이 도움을 주고 하니 보고서 다 전부 들여 차사하려면
0: 然的去语 띠녀 我妈지 我特人两语 然两语是我谢求时 主인다
2: 마시 왜 난 유도와?
0: 아, 유도.
2: 난 가로지 라면에서 쌤 나고 드려 잡으리.
0: 쌤 나고 사주비.
2: 나 동구민 두고해. 나 견주 나가 산주 시하다 집을 시집 보고해.
0: 나 쌤 내 마실지 바꾸래.
2: 영아,

0: 너보. 예미키랑 예쁘고 샌다님도 잼지 제슈. 아니 우리 삼주.
1: 초초. 아무것도 잼자가 치매다. 아메 부디에 라는 신기 롭스티로 챈 삼주.
0: 아미라 키란다 바라무 슈베그. 나래 비고 두서 예구이. 아자 군이를 끈진한다.
2: 초초 흔히 고부시도. 두덩은 이래. 주제 초라 등교 마리사. 마세 나나라. 제라 두서 예. 샤고사 샤오르스 럽스.
3: 디 초초가 셰브제 장가 셰바.
1: 와야. 나저 낭텐다게. 키즈 선주 베 맵스스. 도치. 나저 님도 클라스 아두베.
4: 영아. 영아.
1: 저.
5: 예. 야메 도치. 제만 얘기 좀 하라다 줘. 용두베. 랍자 레응 먹고 쉬.
1: 알레. 전자랑 교. 전에 오라이키란 게 제일 하라다 줘.
5: 뒤든 낭다 보고. 얘기란 줄에 야스 우유. 얘기란 이니엘 날게요.
1: 前女 용아, 조인다.
5: 조.
6: 球球 接啦.
1: 그지, 감례조 체브지.
6: 球球, 랑 비구.
1: 周到着吧.
6: 썸라 감사.
1: 나주 이진 여치라.
6: 낭다 먹어.
1: 조인다. 썸라 피아.
6: 썸라 피고.
4: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1: 와야, 조인다.
6: 피고.
1: 바이바이.
2: 예전 후니 당당한 대무송아.
4: 아지 수수미 뚱기 미대 승고 마체제 솜라코니 걸세제 쳐두게
1: 미뚱미
4: 아지 나 항상 수 나 승고 체는 용두게 나의 단도 세비 기분면도 와
1: 아지 락 제소
4: 아지 경매 말란다 라보차 먹어 키라니 예고 제제 예고 장아래 청간이 여코 무죠 내가 주의 순불러
7: 어 바이바이
8: 라리, 드린 안 좋은 사람을 안 되지. 장애 안 좋은 죽을 남시야 그대이다. 좋아,
9: 내가 그래.
10: 이거죠. 겐바 가르쳐매 다 가투요리. 나 이제 제바 야주.
7: 저 룬드 양주제 다부더 펌유 양마리. 르바자.
10: 나 능식 믿인지 룬드 양주제가 요리야.
7: 어디 지워지?
8: 샹가 지마시 강부탄다라 양마시.
10: 이내 동어도 녀캄부디에서 와경미 지렌제브자미 도시에디니 탐디에 제주소 장면 녀가르제니 지민도시 나제딘제 소화제니기 막부질즈구요리 이내 저하윤게 나마과균 신유미다 미갑제모 겨야치도 나네바균 신유요마다 내주도 살아오다가 장면디운 견주지 민문구디운라 나만비등기 나소제나라 이더 미스죠.
8: 아지 달로만고 친자르 육샤 셴마지.
7: 지 육샤.
10: 멍자르 마과줘야디. 메즈디 롱디 베트 차스. 로예주디 김메딘 제지다 조와 계국이.
7: 아지. 자. 아지.
11: 저라 이.
0: 개체무소가
1: 球球, 捏了 홍고 지시.
5: 球球, 啥 捏了 잼지 쇼啊?
1: 让자 쇼徐正啊, 다도 球啊, 계속啊, 갈래 하유주, 야주啊.
5: 上个啊, 야주스, 听蒙古 시에中啊. 上个 기시 되게 시에치도, 捏得出现교미. 야, 님들께나 나 근처 때문에 신규배야. 상을 가봐야겠네. 큰 조금이도. 네 장 쓰면 가서 재미야. 그 신규배야. 상이 말이 썸. 나 쓰면 제시라 나죠. 네 쓰면 나 기자. 상을 시야 그거 얼마 말씀기. 야, 나 잘 크기. 멋이 깨지디. 네 남단에 랑 시야 왔음 주. 당대 신의 시야 도장 흘러를 찾았어. 你现在就这里了解对我让鱼肉吐没吧让你说这个我念中的

0: 어,
1: 小王,
0: 러,
1: 교부대 발급장 아이키시다.
0: 렛츠
1: 야주 아. 나나, 가르쳐서, 나 손 산조이, 든다 가래 카만 먹든 제 교시야.
2: 몰라다 아메 결혼 쇼할 순게데, 결혼 대신 건강지.
3: 몰라고 덥자가 내 덥샤.
1: 덥샤에.

0: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མམ དང Ti yung tu tsaba ani puku tuyung tsoi ta pe kaso ure ta hengi ki chigi kitab ki shiru tenpe puku ta chata.
1: Shizi chongkir namlin zong kiazi xiang goli chongzi qibe lamu tsogwa ni. Gekab rinbe ngumi rinne shu xia, xiang pa lamu gyunzin qibe, shunu lu chung ki tsogwa keji shi yin shi. Ngumi rinne shu xia song kyun ta, gyunzin qibe, gaza ni mir tu yo shi.
0: 那段天命呢，接了年多二十三年来，到我出版，那么呢，从甲子乡国立重组级别，他们做过的组织。俺是不过去，清大一年长，不过人一年长，听那罗达巧，看几多人急救，俺的俺做过那些呢，这个太多了呀，团结些，俺的不过这个所重要的全部。
2: 대진이나
0: 他们讲的嘛，那清楚啊。老师。他们讲的有的。搞有。俺是水军那老街边呢，他乡不落地，做了的他，直接前面滚电了哇。啊，因为呢，因为他老乡那老困难作业，不过动作抽筋那就在困难作业，告诉他，忙着他们做不了那老的呀，别忙嘛的，他因为老乡那不是抽烟，这个别的打不是呢，民族，啊你说说，能用给他水军那老呀，他做做的开军练习了的他，做做就开军练习了的他，怕疲惫，第二个抽土也没事，等到抽胸现在了呀，别这个老人呢，老人没得吧，难受，我们抽过药的，啊你这个受过你们抽过药的，假设别是抽不到啊，你就算第一套呢，这个，俺做，他丢了三百了，你就三百，啊你忙做了过后的，丢了三百忙做，这个，没啥经营就三百，第二三百。
1: 过不短途吧，得进行详细。因为罗县南罗俩，农民总计七百，他们说不定空没没十九，还是不到配给投票的。可是现在农民呢，老早趟种出卡下，他们却得结果日常日不比不嘛些。想不他们农民老百姓说，做不够些。想不他们的马娘空皮球球，规定和他等过的。他家他们错过的，七来米年组织我，特别他人就说给他了，用到钱不穷原来。
3: 拉萨出局，还有西北金州当年老团结团的课外，点点学外，吃点南学局，彻底进行学习。
4: 说到云南站，那么就云南站，南大云南站，上面也学点的。哈个松啊，我两个做中大去的，刚不中下。我把看这是六角。
3: 给没给？啊，哥哥妈家听听听，来点认真多。
4: 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当
0: 라바미데 망조 삼은 속어 망고 더 같이 열어봐. 뒤에 좀 봐. 뒤 나로네 소소히 켜고 나로 창조인의 자 향인의 자 뒤 나로네 삼화 속이 지게 배 지네 시제 연대 야고. 아니 니네 지기 가소래 지기 르단치야 삼로. 지기 다 뒤주 망고 지 뒤나 보고 소중지야로 배 졸라 두고 열어들래. 코란게 지기 유보사가 치민에래 파 딜레 파게. 지금 내가 드니든 때문에 지금 유효 삼상 딱 기간 남았어요. 남 균도네. 다 지기 니수 뒤뒤 나로 임내자 아니 야게 공세 공개 공세 나로리아 샤단 쇼리아 루진다 지제 제가 보고도 자기 로부신다다 면자 지기 자기 이유 봐
3: 어 좀 보고도 빠에 녀와 뽑을다 루티기 야 림바 코차에서 나네마 개개인 림바 에 냉엘라 보카상 툰두블라스게 찍 배워 다 신나 배워 되네 소망 도출라시 다 림바 니 페타 오다 숨바고 나리 화무티라 인지기 강다라람 찌빠당네 다 강다르 코도 숨바도 찌토 툼네 다 보불로 데쇼 디리 다 초라도에 코도 람네기 후다 바타치와 후다 오추 다 오라도 인지니 딸리 미럽나 미럽라 다 인지니 두지레 보베 남다지 땅 초조 람조

0: 在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的经济中国 yengam shibe ki zirim chungu tang lamlu malang zogyong chakiru jingdom cheto, yengam shibe jikshi gyurju dongshu di jiyong chakshi shibe tang, di gyurju chakshi ka shibzhu la dunyi ba tang, yengam songyong ki mardik tang, zhongyang yengam khuryu dashira so lamlu kejian sardyo la dara chene, khuryu songyob jirim tang jizhu songyob jirim so chetuyen chimlu ka sumzhu la sozhu yebde, yengam khuryu chimshung zomzhi chakiru mongzhi tenbashi dunyi parsi. 예급 티토네 제금 크루 침종티 침숑젠티 튠좀 사바를 레버 춘지 유제 좀버시 럼루 가수의 차 창야 가즈네 라더 차교를 자류 딩에 제금 크루 체공서 하디베 침수 라더 시규 민다마티아 침수지 마네 마차바 라더 치주 민다마소 버드 네드네 미데 제금 크루 침숑티 카도네 라더 시브네 대응어 메토도 튠주 시베 바라 뒤름 용수 라더 차교로 꾸데 땅네 라더 네부 시베 랑스티 단돔 당 십슈 자가 체조지 일 후지 참에나 튀어도 배치 해버시 윤대네 쇼요나 단돔 집에네 도돔 모두 배네 된 타조 집에 봐라 다자 개용수 대자 방조원 중공 칠십이 중을 하 조준 비동기 조선의 도돔 지공수 주의 버시 제자 조군이 넘고 수대 조선 유배 천배 카예네 조준 비동기 로드 조선의 번이 사바 제조 유배 디 롱금 치마 당 슈 사주소 시주 삼아라 본이 지키 도덤 자주 문교 투주시 게레지 조주 시미시 메네토르 메네 제금 허리 부이 침숑기 니시 조종 시구베 광대현 실샤 팅 담보로 세범의 주바타 영화라 고향 동화 소지 지지 된주 세버시 마조로 녀조 허하우더 총지레 우란종 제금 허리 침기로 주제지 르메 왕제민키 나조 게레르 세단 데메 권에 주리 세기론 주지타 코리우 송조의 지르 투전 소로 체네 케레지 장구가 주리 세계로 군의 동시 유제 송바시 로지나 제거닌지 중앙의 코리우 대구의 체주 초용라 기타 미 칠을 녀와라 긴지 다디 당이 바시 디급 제거 숨베 투가 조베 대구 치단 지미 인신 디 코리우기 방조라 단놈 투바피 디민 다동 제금로 도르주엔 당와 제주네 부체토 진배신 홍도 사실 게르는 뒤치 신유 켈레지 바조타 망조는 뇌스 수이바 시슝키 세도가 부소지 강야는 미네 제금 크류 송조 부위 종군 진섬 제외로 놀아들어 사지로 휴제바타 예용수 저지신 제금 크류를 돌균 담으라 진섬 제외 주시 츠듄하 스미신 진섬 고르통주로 숨정업중에 잠 제와 마세 돌균 법에 제금 크류 망부시 뉴데지 라스트비바시 망용지 냠든 버든지 내든 타주지 제도 냄비 중국 조준 시비 망용지 자주 급에 처치 되네 라더 치비 지마 지금 그리고 순조 집에 나 슈비 탑런 망도 신이 받아 세마다 내고 니동하기 칠레 그리고 순조 집에 제리 캡대기 롭센 그리 집에 받아 사지 망부 중주 라더 주시 최십 전에 까마 수업 소지 그자 제도 수네 냠도 주정타 순종 냠주 제 투기로 군대 당이 버시 호부신진 우한 총결기 총미 후창위기 선조라 추구친의 장점도 당랑 집안 주의 제동 냄비 침시의 송정탕 디나 태수 세류티 추구된 고속이라 나서 냠든 비준 시구시의 송부시 제감탄 시배 타라 나 중에 된섬니 제동 냄비 중국 조준 시배 강제 된섬이 시진민의 제감 시배 공변 조지오 침로기 돕쇼를 대내 人文 추당의 송정 시구라 럼루 사드의 체내 중주의 공배 연주로 군대 당내 매달은 중 시드윈님 내지 팅럽진 조준시 구지유
1: 로드윈 장则明 구담年罗家科瓦陈思

0: kabar jang du xia ne nyam tu di ji ji cuo wa ru
1: le ge dang ba ye dang ge le ge dang ha de zhi ji qiu ni xi ji na ge song de lu jun ge di zhuo cai ning zang ta xie zi ning zang wa zi ning zang nan gu zhu ri tang xiao bo ji ning chang ge mo cai tang xin duo mang zang qiu gu xia tang xia xia wo me nia xi zuo wen zang qiu gu wo me tang xie mi ji qiu ji xin duo su ning da qiu gu chu mang zang qiu gu
2: 로튼기 사자주의 대단히 좋아 여러분
3: 야 미키비 너쿵 디부 미에바타 너쿵 각바 너쥐 약스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틱틴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에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0: 내가 돼도 내가 돼도 내가 돼도
1: 야죠 루샤 네 때문에 가서 시험하죠 알아나를 출루는 용구 말해 용구 말해서 네가 견음이도 흥 진짜 통로 흐르베니

0: Tiri lega ma yong ni mi dige. Sanyi teng do ma yong bi yin de. Di nga ma yong xiang le ka gu sui bei ma ci. Li zhu ru qin ka gu su guo shi.
1: Zi, guo de la, ra yan bia ge du.
2: Nga yan bia wa ge du. Ni yan bia za ran nu ge du ge. Nga yan bia yi, ra su su yao che ni. Qi de wang gu xi bi xi ge. Ka ren yi seng mu.
1: Qi de ka ren yi seng mu.
2: Qi de ka ren yi seng mu.
1: Qi de ka ren yi seng mu.
2: Ka ren yi qi de.
1: Zo me ji ge ruo le.
2: Ka ren yi qi de ji ge ya. 나 겜비에 좀 말해. 가린 주도 지금.
1: 주도 제마 좀 걸어.
2: 저 동작이야.
3: 욕셔다. 욕셔다.
2: 겜니 휴리. 별레시 아마도. 신다 갈 준비야. 님 중아 어느 시 아마도 준비해 봐. 루비 많이 오셔. 가고 수니 수인의 휴리 제가 줘. 네 지금 내가 줘야 할 거야. 네 가고 수요 비. 네 가고 와서 누리. 수 루비 많이 오셔. 가고 수요 비. 루비 많이 오셔. 나와 등 미에 다지. 나 등 주요 라 키라레 등 주요 기리.
1: 지 키라 등 주요 여지. 뒤에 결에 저만 접 된 줘. 상매 돈세로 봐.
2: 나 결 시험 맞지. 동전이야. 디링아 고티라 알아 동제 기지디. 셈시기. 루비 많이 오셔게 디디촌 조인 시자 창문례민도게 나 고티르이네 존도례유 수례유메 그래 셉신도 가브리
1: 결혼 많이 오면 제 누구
2: 말이 이게 많이 오니 얼마 세야 그리
1: 결혼 유유 유메 아 돈도 좀 제대로
2: 결혼 시야 가지 저거 꼽으이네 나 고티르 꼽으면 다
4: 제도 수고부리야 수고부리야
5: 결혼 꼽으이네 결혼 꼽으이네
4: 예세 이거 꼽으이네
5: 진짜 말이야 결혼 꼽으이네
4: 나 꼽으이네 나 꼽으이네 나 꼽으이네
5: 결혼 꼽으이네 맞아
4: 꼽으이네 예세
5: 이거 꼽으이네 나 꼽으이네 나 꼽으이네
6: 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

0: 지부.
1: 그럼 장모 고가죠.
2: 야, 겨우 칼라소다.
0: 니 어머 굽지. 빨리 저기 대비.
2: 알레. 우지.
0: 가르도.
2: 랑 저도 같이 해보지.
0: 저도 같이 해도. 어서.
2: 루빈 제자 슴제기. 저도 이거 도와봅시다, 기시야. 니네 이미 정말이.
0: 저도 같이 해도. 우지. 미상무 정도게.
3: 그렇지. 당구 정도 연예대기 참을리에 두고야.
0: 줘. 시간을 퇴도.
3: 줘. 줘. 시간 줘.
4: 쉬었어.
3: 자, 수고 되다. 수고 되다. 나서 등 두고. 쇼조식이.
4: 가래 쇼조식이.
3: 티나 좀 가고 먹어. 니 당 차서는 제 좀 내요.
5: 야, 고들아. 고들아.
4: 수쇼다. 수쇼다.
5: 고들아, 수쇼다.
4: 고들아, 수쇼다. 미드 고대 없이 쇼리.
5: 락시유야. 람진비 격진다가 진행해 주도지
4: 나
5: 가령 왔어 그래야
0: 장구다야 가르도 시간을 퇴도
3: 쥐 따줘
4: 따줘
3: 루비 많이 오셔 전다지 랄기치 지야유 나랑 성부 루진당구 소부지 미카진 레가만 용배 마치 총두 소두 미게 통삼도 영이 같이 해버려
4: 不是花油的让出多好多给谁存大的让给谁马切比呢俺这里可用煮面看他让入云一年长看他一年去多面我做三百线大个嘞给谁让给从所对出了兄弟们的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人了
2: 给他说用啊建筑建筑那个来陈记吧他的如今堂国的罗里陈记的底下两个肯定七米多王胡子你们可先来个面子走吧卡几个马用上三张的给他们可就写的如今堂国捏嘴子主要他就写不过他就肯定是跳他们也没说的几句里都是对马用上如今是年没的人民多很多钱呢
0: 如今堂国没新出息，下面呢，王胡子如今堂国的马天里如今送把入兵去了他呢。年纪不离有钱合理呢，王胡子原来让入兵给娘的要马车，今年自动十月份也新个月，后头入瑞三姐让三个水果马了吧，来九千的那人呢他家不送上，让他找我要马车。马车，找我要过去，年纪不大是没有呢，看上去这不来九千个呗，让个现在这么说，入兵去也得。
6: 米杰个两个钱嘛是，王胡子准备钱嘛是，让他要嘛的，可让他要的。让日本路过亚的，杰克了，乖乖有三十的，苏杰三十当嘛是，米拉不趁你的，你来拉个，你推走了下去三十多，虽然给的女杰呢，那个来拉不行嘛是。
0: 年纪不大，小若，我到金边跑去，叫我的，你啥打算去？哦，上个俺你们爱退税站呢，用的个啊。
6: 两个啥啥巧的，你让你们送退税站。 你们送不能碎了，让给入侵堂国没仓买来个七层皮皮巧鱼，天天没这些钱，你们送不起了，让给周末托不起呢，入兵巧嘛是，你没写到几个亿，让两边送去咔嚓也买不开了啊，马永祥，但你还告诉，你让了，六爷也劝你们多，
0: 看他们的，年纪不，那么特别年轻嘛是。
6: 前头入兵，我退钱还清没吧？
0: 第那个是，我这个朋友连接的，俺以前那个是，第一呢，那个连说不起的，开会没跟这些，年纪不嘛钱的这个是，年嘛钱为呢，用个嘛是。

0: 비가 쑥심 들여다서 가시가.
1: 다랑게 랑 제보 카디샤 쳇지. 랑타도 뒤로 쇼르사버다. 그랬신 거지.
2: 봐봐.
3: 여제 중물레도가. 라규시 라규시. 중물아 여배. 되다 되다.
2: 왕후즈.
3: 아.
2: 녀치우. 라나 용샤. 나샤비조 집에.
3: 지라게 셰과 여배. 나조 나샤비조 인고치.
2: 라게 비조 쓰기베.
3: 너니 비조 이메 라를 주다 제마시.
2: 나조 용샤. 커버 집으시. 되게 세지 셴누 마시. 미 오유 셴네. 베드 키제 되고다. 나더리데. 내로 규제 년가 여비. 라루 친구 주비치도. 용샤가 내가만 용챘송게.
3: 제
2: 용샤 루칭 루빈치드 라님니스 레가마 용차치가 쉐다 라게 소카고 수규
3: 니 용샤 카고 수규
2: 제부 라소딘데 여르베
3: 미 우조 차부데 넙수시데비
2: 왕후즈 장군의 나 책이니 퇴배다 지구리 장군의 스미르 데스 라 쉐다 그제체도 라게 용샤 카고 수마제
3: 영아 상게가 나在那屯边打的是六个月呢，你让个屯了打起车不去？
2: 是的，看着去年吧。

0: 내는 겸수디 세나 수주타 데르세 티시 사지 치나지 대외 마오린토 추나 놈도 잠루네 저더티 대당이 니지 모제 사제키 숨겨내 나게 바이나 제례 개배 추나 놈도 잠루네 모제 유조 제대 원조 제유 놈춘진 제조 건강 신도치 사제 초든 사비나 原住 농티 니지 사제키 니슈쟁의 수주파의 인식에 구입하다 대낭 생물 농탕 제 모제기 샤라주유 미세 친구 샤조급 세도잠루나 세지탕 체주시진 뒤세 마루동도 장제탕 쥐바 랑주 세비급수 양농용잠제바탕 농예배탕 농잠통화 농수 주식 농잠사구 니리 차가주사구 미탈매 니리 차사제 킹알린 제주매부탕 차치위 시리기 진보량 능중 체미로
1: 주말히게 디링기나 된상무 주제소 남아히게네 모티제 안줄리 챙이나 등카 신규 요이나 키랑게라도 카바기 토토 빈종농팀님 제리고기 조리 팅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풍 윤시베 APP 디플린나네 시초지 조리 팅대기 토토 안줄리 젠 디밍미야 천선 동료 시승 요베 남아링게 토요 안줄리 젠이 조텔 공자 단체링 가리낭 대유네 태가나 조리
2: 내디니 차늄 토제 갸증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천의 치가 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제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천의 치와 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쥐타 종 경제 자당토를 깨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리 숙제 다당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원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지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 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다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시 경주 리자와 경주 기두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급유 로숨네 18 송두 경주 시내 나을 숨보다 숲을 징체라 미 닌 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10개 8 승급유배 이기 봉부 최네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金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伟砸蛋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接球热望，养那胖子王皮，胳膊骨边拉通瓦蛋儿果汤呢对不他。 갑지 보베 킹베 바우싱 제왕랑 원미 우르웨 반냠싱메 양라 교수직내 초의 공시 유해징 교칭왈 양안의 개발타 교칭왈 양이 슈숨주 유해라 교칭슈러 양 갸리 개왕 유 讲了小国九十三年就通完他你没退休偏去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参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洗浴讲几年的激励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弹样密色差不起月体军度入今年这个月别昆子前面虚度江南人物是清月很久年江南人在感受时日昆子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天南北我了乔治日记得是最先的咱们沟通的月年个期为推俗女秀与贵与各所在闲谈度呢最给乔治日记得给出咱们沟通的他中期记得我就咱们年期记得是就咱们江期教学了乔治日记得短久年给举牌沟通别行在哈江有个月江口座今年在当托旁个游客，美国铁锅杀了点面，绿醋狼龙铁锅那不点，还将几下娘搞完呢。推荐邱新狗，强在当托给江阳米狗娃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为难绝呢？强在当年创立的餐饮前辈秘密隆重的那样江错因为那些呢强在当年看着恰似电视游为极度点别清晰时看着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而在当他十几度这一年切算一块儿牌密度花儿行月强当以设施前面托常来点别索价盲目让人所是从而旅行器推移狂赞南洋米教馆龙文吃东西秋季吃度可谓君他切密度信心器。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렌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당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미바 미쿠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다 기공 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장다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다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바 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맨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칸라 총가도 핌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유비상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뒤에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2: 야민 김빈 능홍 대부 매부타 고나 구유콜 소기 야민이 춘춘시 교부 칭피당도 피타
3: 예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스주시시 산이 하스냥천람 후캉맨캉키 네대부 살베카주
4: 홍고사비 오늘 샌나면다고 뷰이 야구도와 이중제 양식도 양구 야
5: 就住的呢，要得不？邻国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的哇。邻国大姐给哄我的关节，吃了钱不赢呢，点不接，能免了甚至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把对面自己俺娘都干了一个啥，他人赢了呢，邻国大姐给哄我的关节。
3: 江波呀，我这个人哒。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钱不赢呢。店铺姐，能免了甚至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买的面子，自己俺娘都干了一个啥？他人赢了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江波呀，我这个人哒。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钱不赢呢。店铺姐，能免了甚至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买的面子，自己俺娘都干了一个啥？他人赢了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钱不赢呢。店铺姐，能免了甚至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买的面子，自己俺娘都干了一个啥？他人赢了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钱不赢呢。店铺姐，能免了甚至借钱过命多。人家，当年刚买的面子，自己俺娘都干了一个啥？他人赢了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钱不赢呢。店铺
6: Semalam juga kamsa. Lengkap nenam si sebuli sen nampak tuja nak suri. Tiada siapa jual nenam si tak cekan ni. Suci cakap pergi tu semua beli dah yang jangan tu. Mungkin cakap sih nih. Tiada nyimun kunci cuci nyimun ni. Seni nyimun cuci nyimun biar pahli ya. Nampak ugu tan siang wei leseh cengju. Sejak sahaja mangcik wa. Cakap cengju nyimun long wei jeli ya. Cakap cium ni jumpa pahli tan. Kunci sahaja kajeli ya. Cakap cium pahli tu. Tadi tu cakap sokai dia jual nenam si yang kiri tu. 习近平的徐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宇 chaba chungo pokyu tang sacha kaji liya chaba jingwo ni chiwe pa pokyu. Lesa tang chamdiu longwe ngariki longwe liya nam tim ni chaba chungo am chukcha pokyu tang sacha kaji liya chaba jingwo pokyu. Timi sa gui le jimbo mamko ni chaba simsim pokyu ridu. 铁铁不能是一家给我们五年级人了呀让中给三家忙求而色系女子有人家中期我他他管土系在龙外他能去扎钱下略局了呀色系女子有人家去接着这些才不看你色系女子过头铁了呀兄弟给了呢下面呀西边我的卡机死了呢那是城管去了恰不中文朋友恰不中文朋友却将长久几年你去牌 轮住中了恰不中文朋友吹张长古年你去牌儿孙住子去了恰不求朋友恰不中文朋友吹张长久年你去牌儿康不中了恰不中文朋友恰不求我朋友吹张长安年捐个牌儿三个中了恰不求我朋友吹张长给你去捐牌儿你懂去了恰不求我朋友吹张长久几年你增一牌儿 穷街中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年年你增一牌儿光家中了恰不穷我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年年就过牌儿成衣不去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十年你增一牌儿米洞中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二十年你做住牌儿囊中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十年你三个牌儿
7: 科住去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年年你自己牌儿门看中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古年就过牌儿穷的中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几年你续牌儿森林去了恰不穷我朋友吹张穷我朋友吹张长初年捐个牌儿你们中了恰不森森朋友临时这么不可的吹张长安年就住牌儿 说中了恰不中文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短年就点牌儿高中了恰不穷文朋友临时那么提不够吹张长给你你自己牌儿不申中了恰不穷文朋友恰不森森朋友吹张长古年就过牌儿错钱中了恰不森森朋友吹张长短年就住牌儿谈的如果真正可以那么幸运的修行
6: 波德拉恰不中文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几年你续牌儿杨中庸错恰不中文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初年就续牌儿南错恰不中文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给年就住牌儿路南能归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几年你增一牌儿南家宝娃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几年你增一牌儿 这些轮播恰不穷我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年你续牌儿三月了恰不穷我朋友吹张长九年你续牌儿杨国坚了恰不穷我朋友恰不穷我朋友吹张长给年居住牌儿天天听你总谈重点看几个能新闻的思路呢

0: Logi Padre, Yergi Chibo. Tingji Zeju Goro, Niki Gubju Koru Simti. Logi Padre, Bule Dobeti Kam. Yang the Logi Padre, Jinzaba. Changjin Shev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i, Kangdu to Timcho. Kate Tingji Zeju Goro, Naki Gubju Koke Simti. Logi Padre, Bule Dobeti Tang. Logi Padre, Jinzaba. Changjin Sheva Nobusumju Lagi, Buri Yube, Pume Dudungi, Yang to Pugu Yi. Changbola, Sesi Yube, Mula Lina, Mula Pugu Yi.
1: 二退期间你们操作起阿公和龙党员长修修罗家派出你过去会的司徒三退那么细期开去了命令随于了你过去女不养前不点预备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予日子吧军点冲过所起对群养参不予体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头了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头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头七六九对罗家派出你过去会当不能堂
2: Yamin Kimbe, no Kung Tibu Mepta, no Kung Kapa, no Chiak Stumba, Gona, Guyukur, Lotsing Nidu, Lots Chicken Jimoto Wasogi, Yamin Nitsu Tunsi, Yopu, Chimpi Tanto Pipta,
3: Chimpi Tangi Tunsi, Chimpi Luni, Gigapki, Chiwa Laki Ube, Yamin Natsuji Shi, Jisingi Ninju Lejubi, Minchudi, Wentugi, Lungu Tablam Giguni, Minchu Nagungi Sawa Getubla, Minchugi Gurimna, Kap Yami Gurta, Nagula Pokto Mibi Toni.
1: 小军刚也没吧眼泪上头军统也没你日堂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语军人用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林语可把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陈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我重点你同去滚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4: 심부디 가리 심을
5: 빨라 네 마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 임바지 티브난다
4: 마디 심을 심부제 장장경제 데데 웨세 마리
5: 웨세 마라리 빨라 빨라 키나 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 짐베 심마체 던도 지마 장장경 임바마체 지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4: 웨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마디 무네야와
5: 세세지베 튼제 인자 튼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튼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6: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0: 누구데그 우연행강 잠기 웨세르마르 뎁송캉 허가총계 총세가 고다 안게바 웨세르마르 뎁송캉
2: Yamin Kimbe, no Kung Tibu Mepta, no Kung Kapa, no Chiak Stumba, Gona, Guyukur, Lotsing Nidu, Lots Chicken Jimoto Wasogi, Yamin Nitsu Tunsi, Yopu, Chimpi Tanto Pipta,
3: Chimpi Tangi Tunsi, Chimpi Luni, Gigapki, Chiwa Laki Ube, Yamin Natsuji Shi, Jisingi Ninju Lejubi, Minchudi, Wentugi, Lungu Tablam Giguni, Minchu Nagungi Sawa Getubla, Minchugi Gurimna,
5: Kap Yami Gurta, Nagula Pokto Mibi Toni.
1: 小军刚也没吧眼泪上头军统也没你日堂铁外人心气也没你了偏不语军人用了小学月别小学比起了给林语可把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那是娘陈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纸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切地亏卡纸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我重点你同去

0: tüdüng en söni lüşu dok zam la su tupçi kuni ni şen be ni tiwo gyar tu tomzu bop jurtü kawa pöpçi ki ji gü tu kang so te me gya sa sup so yin be ro gyö ha jang kak bu yü kuni gi kon ba ji ru song wa ta u yang se he yo ta ren tong ju me be ji lam te kuni gi lüşu rim si se chi Rinzik bè gyu rim nang, liu chang gè kumbha qi lue du qin bata, ngò dong gà bòr gyu nè wù yang chang.
1: Chung ma sung ta, ta wù dang tùm du. Wù dang tùm du.
2: Sibò tò su du, lè du yin gì ma zhba.
0: Lü shu yong su sèp tang, lè du so, bèi bèi tang liu chang gìn zhu shu, dè la tì zang chung mì. Gèp tìr, lam sui wà qin bè ni xian bè gyang, dam ngè xì xian mì lì.
3: Kana, kan tu bisa je, cerita short tips jadu, jatuh ya mindu, kini ya mayon kasri.
0: Liu Cheng le, ledu papa tang, lam tipu mebe ni jua, kini ledu macam kami cung le, ciri lu yu ta je.
2: Kelin ini dah sebut si, Ozi.
4: Ozi.
2: Nang da mindu gua.
4: Ya.
2: Kaya cie musu gua.
1: Nanda Mindu.
3: Suji chida.
2: Lese.
1: Toji, toji, toji. Oya, cha dungje, ngunye si sangsang chas.
2: Jinda thangbo riza ya chambu meyab zha zhibay.
3: Ri, chambu yo ma shi. Jinda thangbo da niba kambu shi.
2: Kadu yon na cham shu zhe.
3: Jinda jubay ye yun cham shu shi.
0: 村长给麦多一年写个事阿姆有村长这下听着我的了你也同被巴达几个这下是老杜堂吕秀塞吧提醒能起这几件被昆尼同所儿绝被吕秀的参照这个穷样蓝巴提中南提样陈家儿起度球罗盘穷样普松操把是银色他却麦被不住催问吕秀的解码家儿都用于心术者
3: 被汤刘正吕秀了，挂件穿了他们这玩，包总统杀鸡都接应被八连请给孙南这里养，同志不就催为蓝图学。这里应该人一介些鱼田，跟起落个秋雨前月吧，生女来的。没认为过了眼，去年呢，把的这些拖住，对呀，做不错事情。在叫还将人接不到，你做过呀？这个把的是些给些这边。
5: 这边听不见嘛多，中央面，他的三百年我们都是的，包装的越不现在，俺当他你不越下水，现在俺的一件也不写过三处。
6: 哦，看不上，啊，既然来看这个不为了。
3: 啊，啥子的，肯定是中央面，既然肯定是我三处。
5: 他的啥子的，天空俺也中央面，有些啥面？
3: 啊，他的三百七九面中。
5: 他顶的是啥哈空面，啥子天俺中央是面，这当局面。
0: 错不错，可把玉米，你明忙不吉利呀，给些吃不起。一年里哈过年牛牛吃点这些，谈到每次同桌不就一年四季，谈到三百七九日下，我了米错不错，有许想了有的是吃下。这里出去错不错，同桌不就样事。他有许想起，控诉那不他。
7: 在北部中堂，起步卡罗米体育呢，人群增长堂，刚当正做两只鸡，冷天接着行出游。培育土月饼，白龙的休息前呢，罗卡秋雨同朱罗外切，孙南村人去，中国日节科目没到容器学的酒店，有水箱都听不到。我擦车位，从没去车位，住宿时间，天天过错。
3: 错不错了，钱币那人举头，他都中国现代了，他就有事。别吃香那，拍不中他，吃不吃肉都不有事。咱们有些想有事，没些钱呢，没人做题，同桌不就这样吃东西？一年两百个运转一年，好像个差不多。拍不中个人家的，没些做客户每年的，俺就认不起他工费。都是得对他人物明白说了些，亲亲姐，那边也早晚的。 이내 조르 탐보 딜레드 요리 초샤 삼사초
0: 배부롱토 조르와타 국제 대인배 캬롬 숑사테니 레메 쇼티 시다 밀람도 차 되메 나세초 나우 동겐키 예게 딩토 뻥지타 무디디 켄시 경링기 강리 세부롱 멘바타 리지 카와 야타베 난게 워도 왜 침진 도초 여타 남가 냠도 제비시 초조의 렘머시타 니소머치 근거셔접갑기 배부롱 도자 열두기 성진 요로 멘바타 방송용부터야 세랑랑도 교내 저런 최도 부섭섭기 카디엔식 띵부탕자 개땡낸 조급 섭섭스러워타 대니 뒤진 교로에 다시 당송
3: 민망부지게 차도려야 배부롱기 빠르고요시 이내 소수정이 문수 버갤리디 잠바 소나 자원의 정리도 사지대일리비나 세벌 흘러지 총기르기 자주 매자 가구섭시라도 로드 바비우기 소나시지기 정중 감기 따나 도비 전조 딜레지 기대스 차비나 삼사시도
0: 대주 지다른 조미 하쿠규 메바르 문루블라니 체링기 배유 종조로 그룹업내 예수와타 진이 지부차롬라 친지 대내 덤좀업주소에 완주 규타지 유슈리 수유토 민바티바타 체링기 강린다 브레토 그룹업 근두기 사토로 장알치야 체링기 빠르체 딩네 남게 가르쳐타 강린 제바 빨린 체규로 고긴 수탑체

0: 사제대야 오늘 사르부시라도 배제미 동작 같이 유입자 장부시에나 대비는 연극 첨부도 이내 탑시민도 갈래카지 예수마 깨부시야
1: 람타 정부 규입심부터 더돈주 규망부대 유입에 rinze genki lodum nyamso chukpata. Te maze dushu tida tunggab, tewe chishu gyabaddu.
0: Tulama dozi pabay jela tando nyinga chewe lambuji gyugushi. Lambukhaji tando dushu ki babshu dabushi. Gangbo zodu sabsa sisi je jida mashup chewe rela. Tando gane dosa yomin nawa tangushi. Sabsa maje vina yangla lunyagi nyinga chemushi ra yoshi. Cheza, Kompari reje tenpo bongshi. Jidai shio du xie je. Gangwa shita tsuna meb chekhi.
1: Chuzui ngai je. Nishenbe shine liptop yulu xieba tang. Tsirinki kyang kompan gyo su tang.
0: Shine le su, chuzui ngai zego kichu. Lo pamjila nima shui ca xa. Shima do nabru tang je ganima bar gyabi na. 요이 차겐 제브낭 씨 모퉁띠지 요시 버게 더도 법슈시도 양내 대비나 오네 하며 진접다 제브리샤

0: 마르데
1: 그래 진짜. 엄마 나도 중주고서 있긴 한 강부 들려요. 엄마는 그냥.
0: 아, 됐어요.
1: 다시고 치즈 있긴 한데 근데 균도 배 맛이 좀 있긴 하.
0: 시즈. 강부
1: 튀도 니도 겸 니도 내 이제 근데 이렇게 가서 조리 남자 망고 좀 있긴 한데 배 맛이 약 좀 있긴 하.
0: 시즈 안 길라.
1: 동안 길라.
0: 다 길라 길라는야 차샤면 단난주 사케도 기기 손에 내리 좀 봐.
1: 진이라.
0: 단난주 처음에 정수 시도 좀 봐다. 진내기 갑전도 표숨 잡고 시작하라 그러지 봐.
1: 진이라.
0: 길라 길라게 되고 하는 거 저도 되시나는 그래.
1: 롤로기라 그러세. 다 디고네 차사순이라 아니 주제고네 차사순 안 저기 개길 차서 안 거시. 중시.
0: 아.
1: 배. 시지 라소부터 내려가기나.
0: 너 길라 다 길라 길라게 단도 시행 거스스 와.
1: 온길라.
0: 다 들으면 저대 마요야 미조디 민들이 길라리아 난즈기 아 팀은 펜션동 청년치리 공기 자식의 쇼고기 선조 토리아. 하나즈 제시 차주 쇼야게 시제 첨남이베.
1: 제지기나.
0: 이 거리아 럽주 쇼가 자빈다.
1: 로로기나.
0: 하나즈 제시 차주 쇼야게 샵주 당통마 소는 두잔 바이 갑존 근데르지나.
1: 알레 두스는 길라.
0: 응응.
1: 다 멋있잖아. 안 죽인다. 유저 가서 가발 길라. 다 종스 가서 다 근데 어렵긴 하시지. 이네 믹스 안 좋으면 좀 곱대상 저기 숨도 시도 주기 시지 자시비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중기나.
0: 아, 네네.
1: 그때 가서 고대 중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안 좀 내리면 마칭아 동조자 온 길에 동조 샤루 동조 등대나 장기나 첫대나다 오티기나 자기라 신내절이 뒤도록 재밌기나.
0: 아, 네네. 강의 개최나 지금.
1: 기나 다지 강의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지 코나서 동다. 언니네 전에 접다. 숨네 전에 당. 다 동종원에 자수기랑 아주 하나도 당 동주 오늘 이제 동안에 가고지. 때는 아주 락지되기나. 만주기다 근데 거래기 지역이 딱 그런 락지인데 길기나. 인도들이나 고톱톱디 톱. 아주 럽디. 그 모두 위에 동서 아주 신내 이제 인도들이는 뱃도 곧 빠르든지
0: 겨. 빨리나.
1: 빨리지. 그 신내 이제 야 겨. 땅 아주 뒤에 길랑 안주기 때 주저 정말 나대 잡지. 비계발 강 안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디시니 이제 잡디 우리 태좀 롬트 되고 좋습니다.
0: 레슬레슬로 타탄데 게라게 오주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다나 주기 샤주디야 샤샤베네 단단나 첩단테 근진테네야 미세케주요 소스마
1: 어이라
0: 케주 기대르지나
1: 딱기란 디문에 차선 땅 땅고지 메비기나 땅고 땅 당지 단다데 도스르기나 고다 다디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나
0: 아
1: 뒷땅에 문제 단당 아주 단단 인지 동기나 둔다 다지 문제 무제 니디 그리 취기 묘서진데 동 갑 잡죠 어르기나
0: 좀 어 당 어
1: 어디네 도와기나 단이네 자손 고도 접다지 동기나 고 당 시야진 아주 접다에 난다 근데 좋아네 다 동 가나야 많다 어르기나
0: 아 네네 셀로 단난지

0: 不，拉我这儿看哪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고지고지 칼라디니라 소다 튼데 아메 카바제
1: 블레즈 찌추다
2: 가나야 什么事都
3: 추구르 챵즈 체차나 타마르 로글람 조웨교
0: 고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카바야
1: 다 카바 추지야다 엔니 자진주
0: 다 카바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니엠지 아메 카바제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다 죽이 알아 아 슈웨 아 슈
1: 호드 가르쳤어
0: 아 뭐라 아 나 나 아 씨
2: 저거 어떻게
0: 나 강부 취업 삼리 개미도 언니 돌아 아 다시잖아
3: 디링아즈 아까 카드 단투야지 내게즈 마저 남베 그진 사이 도제나 도제나 놀래지죠
4: 왕床 왕床
3: 랑감 가시죠 야 볼이야 되다
0: 개미도 또 덥죠 아 아
3: 왜왜게 랑 쉬어마 좀 와
0: 야 저 저랑 삼 같은 거요.
3: 얘 할슴 고치기다.
0: 하. 김상시다 도저치기. 아직 안 보여 봐. 가서 오래. 저. 나 알아시키시다. 샘네 세고베.
3: 알아시키시다. 하. 가다 되다 닥스와. 대신 제 책 하려죠. 얘 가는 여시. 자가 삼담다지. 고한다. 얘 놓으셨을로. 라우슈레 삼도 스타다 내주도 사족시 근데 시에나랑게 미망고 뒤로 라우슈르만 비담소 티라게 놓으시
0: 파시 주시 참은 예능 줄이베 샤스케브 타그럽 침브리 네 다부도 콕보다 뒤게 두그리 시라체비 가래 예능 줄 텐지 쇼업다가 저블링 미상매 마크로 겹제 세녀입니다 나 이치 마소 슈베양가 나 원유 타럽 시고 허리 다리 인들레라 보마 샤 탁주이
2: 주모 주모 니에 시고다 시가시다 자뉴 아 도원이에 가로 아자기 아간 칸주세 우리 뭐라 가위야 치도 니에 상마 아라뉴기 니에 가로 위 노리 나 로지 슈그스기
5: 고쇼 레게다 고침 링게 나저 아카나 페베 자친고드 로시숑 세로라라 커스시로라 세로라게 나저 담산 스키레스 테리 아카나기 저소 자고 코게 등기 이숨기 헤게 정제 주로나 가주 키나스다 냠네 시지 로라 어
1: 우이노
5: 세로라게 나주 세모 우이노 그리숨기
6: 나노 디크니 쳔브제 세로라 수제 딘제 쇼글라 헤자 샤르키브 쵸부친 디스크니 라죠 나 존냠 쮸제 마 쳔브제 페 가레 쮸모 쮸다 레똥아지 레똥이 있는 약수지 카르냐 부 여르버 무 참수소 답지 딘제 이네 감메베
2: 노노
6: 노노 샹기 세풀라게 제가 레스와
2: 나 주이푸미 주이로이 노노
6: 我可把今天染毒
2: 让阿家二哥看着等不有子 年轻啊,这是你喜欢有味的 哈,嘿嘿那是你不一不见点头是吧
6: 雷达我还说不起的
2: 阿家也别叫我看不下
7: 谁罗了是吧 既然爹陪吧,孤单你说啊 谁罗了我呢,娘不多啊
2: 哈哈,你这是我
7: 谁罗了,去不去呢
6: 哦,爹动不得 狂气血的
2: 나다마가
7: 녀셰스 도쇼아
2: 요 제나 나 대팅이다
6: 인다 알아도다 데스 메킨조 알아곤 치셰트게요
7: 알아곤 키슈데 가주시거지
0: 곤 키슈디 숨질학스리
7: 하 요쇼 난 답자나 치제 랑시소에 구조 알아 곰추셰우디 참키슈
6: 怎么你也在洗个月我说你多在的你说这样啊你说就对不起塞罗拉顶俺嘴的公主阿拉狂气血给这给多就是给别些的事给俺狂家说给这给多钱的可知道卡奇卡奇光在家我妈的
7: 세로라 디에 감카이 클리치아
4: 더도 감카이키오네 낭다요 마리 저야치
6: 세로라 랑게 토로디 빨리 탐선 조베 베사디 마시베 담케블
8: 저랑게 나 딱딱 소로 제우사루 미디도 노체제디기
7: 직전의 미디 오늘랑 샘쇼비
8: 렘버디 감사하는데 싱크도베
6: 돈다 돈시 야 너니 님도 돈도 아시 대도다
4: 키스세
6: 제가 제
4: 교수님 또 와 제 얘기
6: 아
8: 야용기 경아 가로치다 겨고 겨고
2: 노노 노노 예예예 노노
7: 구다 구다
2: 아치 저 나 우이노 제년이 막하다
7: 뭐라게 라토 뒤임도 우수 경편도 가르쳐
4: 모라게 케말리야디 모라튼다리 니에가브체야디 나레튼다리 간다 모라게 케말리베시고 가수고 오유네 니에모라라 로짱 닥주이
7: 라인의 우수차라 니에랑 시에고 우수든 제체니 해도 여방시 아 딜레 니에랑 취실라고
4: 저 전철한 게 아실랍다
7: 그다 비게 알아두니에 또 나올 거 없이 또와
4: 술에
7: 랑게 아자 등에 겨우 왕창시 슈장게 막과 무슨 재미 도수 위노를 체제되는 탑시 마시 딜레 랑게 아자 등에 겨우 탑시 실었다 고급 딘지 락하고르다 고급 다리스 쇼수나 제마 락하고르다
4: 제마 저랑 야스기 나 죽이다 죽이 야자 헤
7: 喂 대다 개그리디 고스스 첩삽시도 미디 디브리미도 도스네 지겹디 제고 공세 닥치
4: 아자 중에 저 나 로트 중이 우이노기 마오베 가로이
0: 아 마오베 쟤는 탄다?
4: 아, 네, 탄다 진짜매. 이네들이 계신 말이 간다 좋아라게 남들 제배시고 너희 유령 먹어봐. 쟤 남들 좀 도울석이. 나 이지유.
0: 얘랑 남들 가르쳐 두래. 아, 아, 아.
4: 저, 뜨다. 저라 우이노가 아자게 가부신세 켜고치리. 얘 락산 남다지에 저라 계시쳐야지유. 저라게 아작스버 크리스코 토비나
0: 아 창부시에나 라오슈기 포문 이베시고 오네 후디회여리 이내랑게 강세 내주지 큐님이도
4: 저 저랑가 나가시대로
0: 에 아라루시 예 샵다이야
4: 형아
0: 아제 랑원의 총세총아 독서디 랑원의 우인노를 가보유자
4: 랑원의 뭐라 가보시라유
0: 형아 쟤는 얘랑라 각세 내준디 이시와
4: 야죠
0: 랑라 슈창기 허머스라우유나 니바도 니라 슈상기 바바 슈베 양기 척진 톱거리
4: 슈베 양
0: 아
4: 니 슈베 양 척진 킨데스 톱치 오래
0: 킨데스 톱치 오르세 제발 입시
6: 디디 김치네 김치요 디마 양수 아
0: 요 바바이
6: 용아 바바이
0: 바바이
6: 是大壮，弟弟，你领我去通公司啊！
4: 啊，再去对注意的。
6: 拜拜拜拜拜拜。我去，弟。
0: 啊，
4: 阿姐，
6: 再给我接大壮去啊！
4: 别忙下，你也接。
6: 要我接对啊！拜拜，王壮，我是罗拉。

0: 폭상 문교 주변 선하디 그래도
1: 깁시라도 레이다 자리야 수희
0: 야 주세
1: 자게 니체도 루도 당랍지 미규 교디 요마시
0: 문에 제나 나미유유

0: 타슈드라 아간디에 친타 임브레
1: 아
0: 아르가 카투 카투 담레 나 저저 러스 좀 말베
2: 나 저디 아카마시 두기 칸시
3: 가르고 좀 두기 칸스나 아르가 말베
1: 아 저 디콘라 베드 군드 지기디 키란자라 첨주 쇼가 자토 마소 띵아 좀 없이 나 저디 구조 아라기 조간 선사 대요년 창마 구조 알아 취제 진짜 못 쓰는 게 사실. 폐지 키랑 손을 꽤게 개발하였습니. 나저에 키랑라 가즈네 미구미. 디테일 키라 토디브나시. 나나 주지만에 정부 김지 선사. 나도 막스 나로나. 네 아라디아제 공다시니 키라다 적부 생대유.
0: 알아 주무시야.
1: 인기 방식.
0: 격주시 같이.
2: 장아 신규. 저도라. 나 주디 알아 주무유 신마시. 나 군주 알아 롭스 속에 뷔세제도 없이. 제자 알아 니디 예 뷔세제도 여우제유라. 알아 소서사 니 테비. 아주 아시 주무유 신마시.
3: 뷔세 신도 봐. 제노 알아 동시 숨매소. 민아 아라 도시 시위 용미다 도야가 허이 이다 아라 베즈 칸두지 주머도 모네르도 직다도
1: 저 마라 도시 매자 도는 용마시 예도로 제오
3: 에 살로 탑탄 가려 마란다 가리스 동래 하 베즈 진도라 다도도
1: 저 포교회 밖에 내뒤 탁주 제외 끌어 허무 제외한 초여마시 저 아라디 저랑 베스지도 니 시담 가두고
2: 그치
0: 조도야

0: 어디미 포효고사
1: 나 레이다가 셰리나 그대 칠 내그지
2: 레이다 기라츠 냅츠 드레셰니 요르베 레이다
3: 거주부지 마쇼아 이라 므르다

0: 개보 효사.
1: 아. 따라 또 먹어. 뭔가 네 뭐 티리네 송. 라 네 초보 루두인다. 라 라.
2: 오지 줘. 줘.
3: 리다.
2: 줘.
3: 낭담이 누구야?
4: 낭담이. 낭담이.
2: 줘. 줘. 아. 사나지 돈도 아.
3: 리다.
2: 되다. 나라 힘이도.
3: 오지. 리다. 리다. 아씨. 야.

0: 장아 시휘.
1: 개치매.
2: 야. 년 너무 쉬었다.
3: 제 차유 또 쉬다. 구름만 나다. 陈宇, 陈宇, 아하씨, 키랑 시그디 있나? 陈宇, 구루마나 아, 디디, 디제 개자다 취해 말이베.
0: 오지, 라디에 차도가, 라게 보고서 초대유베, 언니디에 중대치 워다.
1: 니디 드제야, 쿠니에 치기도이.
0: 차대장대 여기서 초대 나게다지 할스가
1: 녀노샤 마키라 통대도 양군이 레로디면서 간존메 글로마나
0: 자네 당사보 보고 첨부시다 보고 첨부제 가로직 봐 디 가로아제 균대지 말베 자네 남자시야 가르도 대제 좋은 말베
1: 녀시그 이내 다시 시조 육지 잡다 민영 먹고 쏘자. 나 남자 남고 춤.
0: 장군의 남자 등재 능구도는 장계 레이다 세제 계제 호치 마오바 단다 근제 쓰고 유스 지 근제 유스 계치 보고 튼다디 좀 너무 더 언니 튼다디 세 토스 마시.
1: 기라게 숨 탁리 군이 주도 싶네. 다들 기라게. 您这可听书吧，年年都有给。
0: 谈的那么啥着说？
1: 天对雨多得铁头，铁头，铁子钱。

0: 巴兰。
1: 기라 나부터 대피해지.
2: 레어도스유.
1: 나체는 레어유나. 야는 슈츠 체제 레어유나.
2: 진이 뭐 인도 청마지. 네 마심는 마지. 제르기니 가르치즈유. 저시 가르인 봐.
1: 아, 예예예. 老师, 마시. 오라. 언니 샤스키즈유.
0: 가시.
1: 네 슈즈다. 게시야 마죠. 이내래. 네 삼단차. 오라. 동마기랑 모신도 겁라 나라 가르고 입디 마심치 세상 기란다 슈즈르 롱라양 레만고 쳇소

0: 이내 당도 정마시 타부도 교회는 거 씹으질라 내 주에 많고 교육시 니 시도 중세라 니 샘딩네 슈트를 가쉬르샤 타다 니 매지 체신나라 슈트 유배 마치 마오그 체신나리 베트 슈트르샤 니 모라다 매지 신임도 되니 모라라 숨겨 없다 모라라 디기제 남수의 바도 매지 다 교육 붙이기 오라 기랑게 니 기랑 포모 학상 남다 인베 월 시제 매니 무튼 나서
1: 자 무튼 이베
2: 무튼 히
1: 아자자 진이 우트다. 진이 소소 타지오리. 랑 파메 싱그르베.
0: 싱마시. 하. 이네 토테마나시. 케나마시. 니에나라. 니에카시에시.
1: 카스고레. 키즈요 나우튼다. 랑게 시에바 시큐리스. 랑게 시에바 시그유네. 파미니 무든고레.
0: 제자카. 你那么说哪儿打死他？
1: 不打。
2: 喂喂喂！
1: 你那干不着嘛事的？你那了，全打开些哪个鱼？徐志卡卡天气切不的，让给新赛季，让旁边你给新下切多，让给全打的赛季球的。我徐北阳开始顶赛季，你伯母那么级别接了。전다디기메모집수는용마다
0: 올라계란게갈수없디니닥채죠
1: 계시랑밤니게미든채나나주강교독재채니기니차세고추도지기
0: 야슬러시말해터져나오글라어마시
3: 터져나봐라
1: 走进，
3: 能干啥呗？啊，
2: 嗯，他在哪巴拉？
0: 他在哪巴拉？

0: 아씨 아씨 같이 호시 미술에 다시 대체 교시
1: 야 소시 호시 나라니 로등기 사상 차조여서 봐
0: 아씨 선이 은이기 파미니가 투여인자 강한 자랑기 네발라코 시우경의 유산 야선이 욕들람히는 양은이
1: 계층 마세 하면 되고 마세 은이를 타보도 갈래시라 체사없이 다 기업차 들렸다 선이 남다 연구 마세 아 나라니 바스린 사수나 디네 년지 차이 없이 보고만 고시기도
0: 아씨 뭐 생각도 왜
1: 갑디디 레이다 진주된 대기다
0: 더 레이다 진주라시
1: 아 더더 샤프트 진주제
2: 랑카디노 랑 아무는 싫어
3: 디데인 거청 충두네 암라다 파주 차례교제 대유
2: 랑 아말레 계신님 시야 마시 이네들이랑게 류시 고갸에 맵소자 나 갑충 나 규르 무지 나 오기부터 제 중요메
3: 네 칼라키 마리
4: 노노
3: 우지
4: 노노 노노
2: 나 같이
4: 해 주다
2: 양승 아니에
4: 비 노노 네
2: 시험
4: 나
2: 아니에
3: 노노
4: 노노 나 세세 주다
3: 너 진짜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사십니다
2: 요 요요
4: 노노 你先过来，先进屋坐。你那年刚从地铁前面，俺谢谢谢谢的，让给俺堂里妈去找，俺不要洗他解酒。诺诺，阿姐，
3: 你看你是堂里叫的，让上面地铁妈当那个的。
4: 阿姐，诺，诺诺，让给你这年龄妈对不起呢，现在俺堂里去念一遍。
3: 阿香啦，得谁的？
2: 让你落去，明天不得打，你去洗好。
4: 诺诺，后来，卡桑听到你给他公墓做修遗，
2: 你节目听这些，我也看得多，瞧不起我这行子，不会拿我姐姐全面被两个小大气给。
4: 我无意闹了卡布西拉语，用这个里面哪里什么事？我兄弟呢哪里干了大姐？가르 건데 전에 제가 지그리 이네 나 지도도 말아야 가리나 강감자 실할로기 말아게 나탈리마 제야 가리나 나 그제 지우래
2: 뭐게 뇽모도 야자라디 말하자 뭐 기우다 갑주 맵치 우리 장구시나 라셈 상구도라 요렘도 쇼다 계제 호시에도 나름의 먹고 열어봐. 대자시야 죽을 부르죠.
4: 제
2: 중두네 가르녀도 있네. 밤에 누구어로 줘봐. 속교 도지 먹고 뉘매 줘.
4: 제
2: 심쇼시. 무역의 주모도배 차와 먹고 열어라. 무역의 녀모도배 잘라 먹고 열어. 삼동다. 기부 켜고지. 밤에 무역 때지. 两个马接不接旁边龙珠钱呢今天的个泡沫肯这几年跳个地震搞不起了呗让给说说姐妈没肯这下桌有面的肯这些呢今年几做了立刻陪同里面三路当不着你也说说也接到东家店不起钱了别生气了那年我妈这呢让个让书钱多了呗 让他的所所对的，恰恰是对象，你准没有的，错也多了，让他看下姐姐，也不看最强不多，现在看最多，要么你给老师多，要么看最听我的，要么送少给，对的，连那你给送少给，要么就去吃土钱呢，要都出去了不起，俺能行，要看最多。

자차고면도게 교과서도 자차리 주체올라 수고 빠르게 타고 있나 시내 범망구에 가보치그로 인행해라 나주나 위노 쌤고야 전리치 승내다 자 도업쇼 대업추노 시내 범망구에 가보치그로 니에타도 시야된 수상마 나리 미기르기 사춘매배 삼자잠이 제대로 된다지 장게 쌤쇼 소소 동조 때문에 치고 있어.

0: ngazu shizan koki chenpo yori. Nye sepsigi, kanda pomyo tebi beshugo. Ngazam chami, ta pomo jechugi.
1: Ya, shatayla. Nye zeba lage, kanda tete sudi. Chena, nye cici ni shigi, ngazu nangili da, susu tunta, susu tachiri, pama nige, kanko zao ne chingme. Pui sheba chashigi, chashigi da. Ya, inda.
2: 아자라 가산기 알아챈솔로 마레 구셔메 체자 케라글루시라 샤나스 체자 녜고다 쇼히 티시 마다 레다기 자시베 니무시 케나니히 레다르 지비시라 능거 유자 나마르와 토부치에디 레다르 겨울아 요공고 요시 창부시에나 나다 레이다 단도부터 교육디 레일함 마시 제사 니에 단대디 기대 진지시라 지우히 키랑 토울댐 나서 니에 인지 키랑기 르와시 샤지 나무 야우지다 산다 야우지 제토부지기이라 나다 레이다 디기기 소화시게 톱체니 디웨갸 디에슈베 능미 참아 디레 조웨 소화시게 톱체쇼
3: 양시에스 양시에스
4: 아이 내 루김제 마셴이 미디제베 칸다 샤다 레이다 참부체 소화 야우게베슈고 만주 게롱원의 신의 기부여봐 영아 알아디 녀토쇼
1: 예야
2: 키라르 양게스케 아초브시 토제나 쇼히 우네 토제나 키나니게 마사사 로가체부 통주 능규 파샤 더도 제스틸레 슈바 토제나 쇼히
3: 가시 레이다 뭐라게 신경 우네 집에

0: 啥呀你是那婆婆你让了克拉给我是那边不你是那婆婆姐杨还是念吧林达克林达能到没多俺们就那个藏么松松啊可不你给妹妹那些呗他都往西桌一边送了去他喝着不对对对卡说的能到马路让个苏大姐他都落顶去给这是给我是的俺们俺们这下马路呗呀我妈觉得克里多啊
1: 这都得多呀雷达雷达阿妈卡尔玛切啊然对的才给养我挺这时没事他的恰恰贴了八戒多是切不是应该俺最顶这钱我也没吧然学的是呗我们这么多俺最养我用过的 창스 니부 겸격이 아직 세제 초가로하시 락바도 슈베양의 포모 나말레는 라 슈베양의 매치 오유시였다 상게 슈베양 제다 토송아 하바가 주미도 나마비다 랑바바 슈 돈도 차월 포지치 묘마시 아메라 또

0: 당구 건단. 니 삼을 치라 단지. 삼을 통수. 레이다깅아. 까비 유부 니 이치휴. 레이다기 판매 깡고 가수지니 알루도 제싱마시. 마생은 니기 마오베서와 디기 유부 니 이치휴. 예수수 타제비디 교와 당싱마시.
1: 장군의 레이더 리시비. 혹시 문의 장계 심능시 있나? 레이더게 니에칼니구. 제리 희니 부위 롭소디. 나이겹 주위. 계시 디제 체도나. 니에 강고 측면.
0: 키랑게 내로 좀세 큰 수급이도.
1: 니에 내로 좀세 심무도에. 류슈 니에 균위. 柳絮了哪里有钱有马子也是不解马摸了是叫出名了阎罗别接了肯定下周也没随行的既然给四岁叔叔哥哥打满了的用过时间给他最担心被那随机见面年底给干过男的用马是不既然给柳絮了什么些那么多也的你妈给那次节目都不接叔叔开讲不有用公共有时间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체나마타 주리 조치 모제타 신도 워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대단로 송접치

0: 야수
1: 봐라 지나시다 개유는 그 인수네 철은 찰찰티기 마세 알아주시에 망태도와 용수추나 구슬 내러시
0: 영아 나의 개유슈 악성기 이내래 초보의 우수기업사 나의 미에스시마쇼
1: 다리 양 보조를 폐지해 기주 같이 속여나봐
0: 가시야시 오스도가
1: 제느더비야 시무도 키랑기 알아서당 락제디 냠부이나 키랑기 수입에 알아둬야 르흐마다
0: 딘제소 고진 알아디 예단 락제텔라 가시 배도유치 지규 직진식 오시 라드다 네 이주 마고 된제냐네 편도 가르요시 네 부모 차샤비나 마고제 요마시바
1: 야하디 숨기
0: 小月 직세리 다취샤 다로 가줄립시아 계시님지 봐봐 세레 대수노 라로 로보스 고시바
1: 让你这过些呢我来给你去你我这里地铁了拖拿去别的讲解马上呢大大意去他地铁了给他给车上很难吐血我们别的空下看那说吐到下吐不对了让给连浪都好不习惯让给心内地走
0: 바베 싱크 마리 삼촌이야.
1: 숨먹이는 거리스. 지동 세야디 저 레르다 교시. 레유는 극터벼 맞다라.
0: 랑게. 나고 호야다 제듯이.
1: 딜레기라 뇽즈 춘나.
0: 호.
1: 잡오 춘 조화시.
0: 영아. 랑카는 예죠.
1: 레세 셰르 님나라.
0: 你也贴不到哈气小玉徐北洋是你的素料你也感谢是谁感谢是谁感谢肯定
1: 其实感谢是谁我贴不到哈注意到了
0: 感谢是谁

0: 徐志, 可把住你吧。 자, 아직 아직 뛰었다. 다.
1: 아직 그런 게 주도 된 데만 난다. 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부? 아직 라이키 배서 주민 누구야? 그런 게 주도 용수 나는 아직 된 데 처음 말로 봐.
0: 나도 된다. 네 주도 맞지는 수치 그래. 네 모란다 장 주도 지야 돼. 기능이 해야 지고리. 네 맞지는 수치 그래.
2: 아, 집에서도 매 약한 나서. 아지
1: 주도 주도 딱봐 주도 나지 내 주도 잡사 말이 내 내로 마시 잡사 내 기란 쉬우 아자군이 기란 범을 해마도 기란 개기 규노 말다 딱봐 주도 나지 미조 랑묘게 가로다 랑묘게 년제 자고 왕초여리 왕자 기란 개 친구이베 개시 지게리는 기란 가스 내 숨 잡리
0: 나 숨부리
1: 디디 인거죠 기란 개 돈도 가사 년제 그 던지 판매시에 봐 년고르스 디카레 디게 창마 닝생 삼르샤 다르샤 간다 독주쟁 게 개보 캐승에 독주쟁 왕원에 같이 제 난데 대 토스 마샤
0: 그지 잘롱 게 개봐 에 집디 될 가봐 줘가
1: 나 가봐 줘 너네 나 대셔 봐 차셔 규리 나 저왕유
0: 갑주 셔 봐 가야 아니 양약 봐 친수와 상품 때 뛰다
2: 아지 너너 그 시가 그런 게 규모 여러 번 그런 상황에 하러 와서
0: 나 가시어서
2: 모란게 모라 라완이스기
0: 마리 나 가르렐럽소
2: 두조쟁기 게브리스기 키라즈베 멤바 고로샹마시
0: 제자 나 두브라쟁 게베스로 싶고
2: 아 you are free i'm free we are free

0: 제 가슴에 벨라.
1: 남집도 니고 드네 견도 고무죠.
0: 네 아자를 깨친 다비 아자 아카나 유스기 노노니 롱십다가 로용 거지. 두제낭 마시. 참 낭다 여 마시라.
1: 어.
0: 공부 잠만 시만나 아.
1: 요.
0: 아. 나 내가 죽인다라.
2: 休息去了。

0: 그게 수염시에 군인에게 나의 고통 것을
1: 소녀 양아 저거구기 게윤슈스기 등을 내어지도 예수님 제게고 삼네 갈래 갖고 오리 다단도 로야 리에지 폐모도자 게윤슈스 딱바차디등기
2: 산내 겨우면 왜 예체너 로니 침부시 음지모도 게윤슈제띠 그룹어 딜레 예수 야호 제게업드
1: 제 미신다이나 게윤슈차요리 부조몽구제 메제디기라 르제데요리 배능아주 레공기 예초고 원광저수레든소 이능하증마시 나 게윤슈베제라 가제데오리 나라 동랑랑시 디규리 부고범니다 빙갸범주네 고준 토야치요마지 미미스스가시 니에미스네 밤니라지
2: 하지 랑사무디도드지 마다는 용무도에 베야 랑가 싱구이베 니에샘딩네 랑미 경고스리 성비 랑칠레티엘러 심주 시우시엠마제 랑포효지게 범니수엠마제 범니의 경호하제미도 때문에 경고스를 하시다 저봐 이내 랑게 수수 다와마도 셴러 삼르마다는 정마시 랑게 부구 마홍 초알 균다는 정마시다 지댄 디토 미 컨저지네 수수 폭산다 미세 다와시 요시 수수 마홍 초알 텔러 저런 집에 톱다디 요시 让爸爸出主意呢还不行呢肯定有个马蹄是呗一年让给不过错心骨大让人切求是一年岁岁亲就个弟弟弟不过请别个用脑不知道控制上了往外给脑马蹄顶着行呢不可能可是的但略通起老徐不过错岁岁改善没大这就能改有的生比
1: 让给允许桌游嘛这边是说推最忙过是因地嘞让给三门要见到今晚个错话很真实给你吧刚才的工作天气多了呗许志下下呢卡卡听见的把你天气穷子好不是你也偷偷没中介养家把你穷得可真求了许志给呢特别许同志我约定下去 约는 约不지 看다 류슈표 남치기인스너 니케니마시
2: 수배양 라디제체너 야호 아유 키란주 충두고 군지기베 북을 매체 전람간 야호 아유 라 류슈를 코르사네 레이다로 군지자는 야호 아유 승비 디 레이다다 저와가로시에
1: 레이다 탁쇼 진주에
2: 看到的这些你不买去你也看你们哈哈哈哈啥呢徐北洋啥老汉最累的他都不会做事情前年让你给吃我啥累大老了住民多也没能叔叔你妈下头民多今年电视没你做的这话可有了年前呢这话钱不多你妈
1: 想着许别团大点组让给同道三个下毒当然老给妻子前的越多的啊却现在几年年最低一些钱呢也会学习生病让三么多呢岁岁多年低不过去忙我把出金铁皮呢却卡着些我心里卡着的不会低给了出金肯定是有的
2: 那么俺俩下给不过对不起你的这样吧陈宇许这行让朋友们咋送丢的也拿不要了啥还是我的啊让你老给客人们都学不一样 然了爷爷姐能住有三千五十四了比天尊那个团大我去到心里去不出我是怎么去

0: ebe nyamsang kangli ngwan bara chi yobar shi. Nagju tumi rukang ki rumi, chen jun yen ki tari nga chong yong ki luja tenzo la shukdeng tomo ti yenbe ngang zip dos gich. Tendru ngwan su chi gup, sim nil pomli, du yun ki jongdara chumze ta, nagju luja ba cue sambe nyamjur ta, nagju nyamsang kangli ngwan bara chi ju yin xie sumba shi. Pyo rangyo chong ki byu li cheng zin rin li tung kong shirim le te ju nam zhang xie wan li, mo zhe qie gui che shi yin bai nguan li, ji zi ju li juang yin para, zhe zhang xin jin rin li mang bian dek shib sao bie, na zhu ta la sa so so, zum ju duwa ta dek shib xie li, zhe zhang ta pyon chong ki ka di pyo gyur, tung gyur lam su le dian li, ri zo ki wa ta, nyam zhi bie di rin li nyim du xie gyur, zhe sam zhun yu ba shi. 浙江省人体人力塔与国人力国更新的塔罗不行给人际给吧人力松中行住吧其里人际三种天际的出别等级说吧培育强当妥教我是列席给特殊塔零零能去监管我们家的所给天天起归拿陆着塔一个局砸当给陆家的塔随军监管盲随土建界南起三对人力给达达我们把它起吧是得就认为人力与国的给这国人拿 萨子尼给人家里的嘛他有的给忙做念头入面的人类凝固他比例前行拉西给君子嘛他铁子的中不所金追民这些的三种给就是唐不忙不所有吧是浙江给人类忙边得西不错别空命张全无疑培育给洛阳居民人容央州哈江给平松错不都结松不是浙江行间人类忙边得西不错别空命陈伯仪 您呢培育居民瑞阳给居住满不多的托不去通力三百居寻得了这里就在三种社区营业松不是虽然他把他出自其为盲水结婚的托年别以上康发了德西不错别总就读为世界二月七日当月不是将以上康托德西不错别提高了年三千别陆居这些大陆前的人中给定色别陆居人力给定西错话前的以上难给 巨浪托日节三种车距了你就是所有不是浙江新建人力忙边德西不错别空命陈慧引起按住以上三百万的西北营的年前的接着的电力托回七八铁大年三千的按住以上给内档体位平松错把永久日节松不是德西不错别没着空儿总托忙住给文明学校人力军子嘛他忙做我了永华别的前行居民蒙入这就讲七八是 九十九点被张宁塔招的蒙了杨素结的月浙江塔平松忙做给三大二位年入亲友不是浙江新进给人力忙边德西不错别空命今年起他这忙做忙给日子三百些九个月按照刚我给四十地图西租不起呢心里迷茫个切图咱们就三百别图结松不是美洲红嘎的总日子杨做给主席生主给他的德西说不撇别空难别起来给通的脸 미리 튼지게 덤규타 문민슈샤진의 기에 퉁공옥든체네 매주 주실 체비 표준 잠주 카지 퉁바체디 남대 매주 링리 창다 유조 강리토바체 주인 셰송바시 표랑주종 기에 뷰리 청진링리 퉁공 시림르 태주 남장시바니 랑유조 망조 주제 칸기 저장 롭진 기에 총일 롭린 타냠토 녀르웨 칠레 기와타 기본 기에
1: 天就是三级铁了出席七八十一节目了南昌错别人力给这张他成经体系列切的浙江他平常给人力别的他念这定是不见的中华民力集团错别都是点头等于一不是浙江给人力忙边得是错别你这边杨金铁他的人给得是点的即当民别总就催为切过形式俺就也总就也不签的平常他忙做退了不起了你玩家为日子咱们就看起三种才就引些什么事
0: 其实几位最近呢，究竟人怕啦？今年别马登强多，他给亚孙写别忙做人心给战斗的结果，创业的人别特多的极度多变些。他另给战斗呢，人生虽然壮烈他，虽然给团结他，作为子女听着不难些，如果说热情不短给战斗难断卡，甚至说起规则些也不是。虽然说如果他这边他登记两个，虽然壮烈，子女战斗的结果他。 真是不错，前面没人看给联系不他，忙做给，帮俺的前辈团结起不他，团结亚团结三百年就扛力，我们把他签约不是。团结两位战斗呢，俺谈不投给罗山村民，前个俺谈不投别，身边全部贴不去，你团结两点，党给为是我，每场面几张名片，连线咱们都最节约接送不是。 차례 진도르기 안 탐부 토비엔 참부 처자기 상마타 비리 냠주 집에 주 진우 토로 심바타 총기르 미지주 기원주로 레가 최토바타 공스타 겐제샤비 하장 가부 중시에 숨버시
1: 아라니데나 사가 안 탐부 토티 데는 요 조사해서 많이 봐 응고 조사해서 쓰니 땅 그룹이 용로 쓰주나 마초르 카사기 고데빙 안에 돈저저 데는 되게 차이요
0: 시도 중으로 신데 타딩기 망조 정신기 진도르티 너링진의 중립원에 송 배고 소바타 총결타 天南修给芒座密定提松地来给月经随军给拉贼塔停日给子女先点把顿东拉桑所用去把塔密松着顿东李秀突出了规制前的芒座了伯伯的国肉吃捏东家郎桑用得起月把事强的冲夜的给马当强度塔给亚尊协别切过熊烈康给列顿把张立军给列金安岁切过铁塔行松列顿娘子丁色前的冲着秋秋的用具了规定动画塔先点别你最母体要不准把 李秀冲着他，这段时间的忙作区、郑州南区北区、平埔头发区区严些松不实。你当自主率各级别认真撇些社区人力团结，积极响应各项目各措施。广播吉林必须当监督，撇些正宗区团，天天新学了设立正宗区，天天通知正宗区人力有关的团结正宗区解决这些不实。 宁德开了恶主意，偏些说把他偏些团子，宁德天天团子接基督徒正宗七月不是，宁德创业的成员区别不重叠，三个创作的家队收集安康不谈，入门起做胡小波爷，天天安最创作偏些基督徒正宗他，借用三种卡去越过了偏些我主席不赢，他的天正宗局，创作两地永不判断永居，若有结束不是，从不周国军去。 安州公司内票给天天团子切送切根现金，第六，拍摄随便点么切动它，毕竟它上海的装备业，它的可以结果呢？拍摄正宗级别，可个三不行事。第六级的个别在九九年，宁德拍摄前列，广西南宁团参与郑州的修建业结束不是，越过了林子怡，拍摄随便抓还想要不多结束不是。
2: 日子差不多前列，宁德人力团拍摄团列，两地顶级片么它，昨天起来我来看见些话题。 团总支队协助了团建计划，拍摄杨雪点么他，用帐篷合同签约托，筹集合成团吧。两名七位马进初期拍摄就是做了钱的，形式所谓子女争夺所给前往那座毕业不是。拍摄形式所谓争夺那，恰个安汤不脱边，户林去，宁德拍摄随把他陪伴去，谢随别彩的嘞，新住有人七八人。第零恰个安汤不热成为合成搞不成些什么事，合同签。
0: 王永明去宁德拍摄团列拍摄前不穷越来，拍摄冬雨夜还将去加上不月。拍摄他南西屯子区别宁德屯子上面从南加起了周围，然后又接送不是。天气点别结果热不他人不表决，宁德拍摄明站下了什么他南西边角的边界零一的永久了，跟地太阳不是。宁德创业的产业区新列创设区的局长宣布，创设塔建区的局长时隔夜，前后天的表决。 宁德拍摄名站下头去列，团从战略可以从他们加起头去把他，宁德拉塞团工编制了配件周局了，跟地铁不，新装不，人事人员托李秀突局他，永不判断永久了，若局突不接，穷越接送不是。你现南哈塞小康市的推进的南北庆月把他，三年看给越过了哈市的小队娘们七八了六月，三年明朝我内用为越过了你越过了组织七八局，第二个是中月，今年配了用电，他们也把他，先贴配了听住用用月，或者哈塞小队的娘们其他的亲民了，俺就娘们都去塞头。
3: 票了六局，为了票据权别，把的也不是解决你。如果了忙不，搞不起别，那么长时间。小白出租过不来。如果了我如兰他张珊珊，你票据权差的些，先可短途动了，再走重新约。况你小队搞顿车别，娘们天票据权借走不太全部来，告诉我是。 三个月，既然拍了用电卡住一辆些车吧啦，西安去越过了如兰去，他的技能挺初步一，发生了小队过错吧，还好成为，你说他对你用意些什么事？河南去越过了张珊珊去，你先别，看说他的用话题够开不些些，这个小队过错不是一次的，你上不啦？若不看到你们拖拉些小队了，你们也不是些有穷的上穷些什么事？听啊！
0: 中央电力煤被明年塔顶拉斯出去特别推荐铁网去预贴的总理罗伯特·库尔约。如兰去萨提的中央全部约别张珊珊去的越过了四季唐布的局域。小段的小的局域忙熟悉银别国内小大把的亲。铁儿的立队从刚那公众忙不阿斯内立新月。从别天的新多百姓国也抓他的东越路过也越见过这些。 明世纪解决点别学习明世纪短途空年纪我来开发的短点把解决不是朝鲜别学一坨坨前面个的多层节目的朝体位行不月天天推荐帖传达得不如求月张珊珊给你三百里中就都接送不是小大长时间国内发展不得来唐山结局总局路刚托局路刚那就把他扛死了推荐帖南北京小段人哈密车不用帖车不用得就有个马斯 他同文明学校人力给针对院院别重民他与我老学年龄给蓝队平松措措请愿张珊珊给老多卡巴的团里三门车队八零前行迷茫不多塞不通个民度某些年给这哈马国亚车队所电门前不多接送个马斯三门铁河南给城市塔清明这亚就这个年哈将找不多咱们几个被文明学校人力给站在是银些送个事三个月加了抗原不银那么写这边了如兰给 前天他免给执行七八年月不严，超过了这个三十。他的四兄弟、四兄弟也不多别，过了年纪春春托送写送不是。吉林那康斯拉国际电信，没看见瑞阳他对的，那么短信也出现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是出品一个他。南木村 대로 주었다. 샘자 그것도 머신 아주 빈증 오신게 매자. 사자티게 미나 10대부 여비 체주 매비 나와 강연 뭐 중시 송바시. 수여장 알모 차섭소 시기 니도 세워타. 미타 민와르기 파르다냐 진이를 조유. 뉴 총디리 미남기 유고와라 수미 상상장비 계제 쉐쉐로 소소 미남라 샘소타 샘규템데 데네 카티류 기비 텐자르기 킹요라 갸르도 용규 제구자 왕메토 시르기 장산산기 나 사사르림데 뇽조르 치슈티니 조랑타 디기지도 디니 디기 된장 토베 총기르 시지도비 제소 양결 용례 다리 림메 베사자라 조도부치기 인시에 숨어시 룰랑기 다리 인쇼된 타급계위 표기 링례라 뇽와 대위서버시 유총 제소 타동 하사르 용토버치기 인시에 숨어시
2: 샴라 선교도 되카지 시로나
4: 민애팔 쿠쿤게 렉차데네 타세가구 가구저웨 쿠유 삼미체발 렉소당네 리록세소 년전원소라 루리다동 체터제베 가구저웨 투윤통투친유 디르로드투 장중기 뉴규사베 랑코타 리록세 원뉴튼제제기 쯔베 튼제사바숨 칠동체슈 칠어친바타 균돔 고르통주 니차 숨든 칠동체베티 투숨블레 갸차 추추립시 창아판네 순내 진탄 토베 튼제 이시알 호메 촘라 칠동 토비브제 딜루춘토 장중기 마니엘 켈레 충테라 무제 갭교 치슈 칠어당디 무제 셰브슈 렉소 동화타 군편 군세 튼제 푸숨 초수 동화 소기 체텁토니 무제 촌일 후유 균투 렉소 당위 마니엘 켈레 충테기 촘레 치베 피슈 칠어친 유브제 진행하베 단조팔 정영기 만일 킬레기 원본 학창 고통주 등계 축출이 지례 개유비 니외르낭 로그청 켈키 디야기 켄덴 튼네 페게 동교 미네 규상 소피 켈데타 세즈겐 송소기 존네 레튼 후타 주토 창딘 튼네 코지 레는키 현재섭유비 총계 티용 소 디야 셰동체 니동 뉴서지 르치 你说出差松年你都女生略吃松就说几差你盘盲途亲月别拍摄给他出给差出心不疼吞了一门西滚退电途亲年第二天天天吞了一冲西不巧用年他给主角吞金家月别今天给别次将他居住年培训处理起别年不写错别雷力难控给切来开往千万点续写的极对重大这别 干了起，协同个面谈扎顿当谈，扎托面菜人不切当，养猪扎人得切当说，那个了命令，别对你吃汤，协同当努力用上汤，举例切不切。 你去你到你所处的梅林村去巡逻路穷去也给广州珠海路念完时结果托路穷西路路穷堂巡逻来对路穷泥所也越近天南三街路路穷人内催些 给客户前面来车所也能团水预备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듀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든초비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세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로 초두 성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게지기 누구체지를 담비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제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츠마사 신동 츠마사 신동 나 내려 니모총
1: 디스 내내 장게 올라를 거 할로 주지 없이
0: 마리 삼망마도 네 거로 주 체매 신동 네 세바녀다 나 준다 유 네랑 기부 염치기 네랑 니부지에 도통으로 주면 세송해 나 이 시시다
1: 네 이치유 이치유 마트다 염두에 야 마트다 마자리 이치유 이치에 호초 장게 신규베 마자다 님도 되는 깊슈르샤
0: 听为了我你了那句忙不听这喊你他的你们都点么多啊什么忙不到啊我你天天当大有嘛事你记起的你是个月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1: 大姐，能大没？姐，俺最那个几多预备破旧个啥意呢？到时呢，俺家等到送回来啥用时？我呢？让给，想这么说啊？
0: 嗯，
1: 都说些个多。
0: 是。嗯嗯。

0: 자치, 자치, 따라 라시샤.
1: 라시, 나 라시메, 니 라시오. 란 아라키스타, 니 무제나 다로바. 야, 도키시제.
0: 시, 도모 도다. 도모 도 통규미도. 니 할 니 제모 도마. 님 지금 니 루이 좀 시도도.
1: 아, 네, 가래 도로시오.
2: 치죠.
1: 란 아 도로시.
0: 란 아 치죠, 양시샤.
1: 아, 시, 가래 양시샤. 니 주무레스, 야 무주, 무주시, 무주.
0: 자치, 란 기부 교시다 맞아. 중미 용보 사제 소수년 여러분 장원 선도에
1: 아 가는 예 중미 가서 와레스
0: 나
1: 아 예 중미 소리 세스게 나 예도 메리 예 랑총가 걸 예 이치도
0: 예 이치 예 신다 키스게
1: 어 뭐 좀 뭐지
2: 용아 야
0: 예
1: 랑총가 걸 예
3: 가능다
2: 도체 나 공무총
1: 랑 도시지 그저 차지 아
0: 뭐
2: 도시 공무총 아
1: 도스고다
2: 어 도도 로저
1: 뭐 알아니
2: 로저
1: 녀석이
2: 아직 피해지 나줘
1: 왜 집안 생활입니다
4: 야 강한도다

0: 아스인바 스인바 어디 니 어째 생각 용배 쉬다
1: 도서기야, 도서는 아니 너, 차고지도 내가 줘.
0: 응. 얘 돈 달러. 주도 좀 먹어. 경마교. 계절한 게 얘 좀 먹고 얼룩이 담에나. 맞죠 나한테 지상에 대대 수르베.
2: 걔랑서 나 미녀 못 채우래. 얘나 소리 야오 못 좀 채. 총대서 내 비비. 디디야라. 말해 랑가 셀싱지. 랑게 붙이나. 노래 상마. 미국으로 유교 맞지.
0: 나도 배상 돈 달러. 주도 좀 먹어.
2: 얘랑 시어 배자지.
0: 几点地道了，岁数了，容器都买些。岁数久了的钱，这个莫吃不赢了。没岁数的，岁数年龄也没了，肚子大，肯多吃的。让个岁数爸爸、我妈都带么多，现在还行有。我今朝听到许多钱买些，吃没吃就买些。哼，让啥吧，俺许多钱都要什么去？啊，你让我钱拿，让他让许多钱送笔，让多点几对的，让个周末都带么多，现在还行有啊。你让谁的？
2: 让感觉就这样，感觉那马腿马又没得，俺拿不下主意，先说。

0: 신통
1: 야우시라도 도대나시
0: 오늘에 랑게가 계속 시험해 봐
1: 내일 지지기야시 아이 지휘 댄데 야주시
0: 시도 되다 전유게 참원하시오

0: 신도호.
1: 응.
0: 대쇼다. 디아오도. 종통위원 총두의 증이. 아세. 다 유쇼. 개미도.
1: 가세서.
0: 공수디 우쇼 라다르편디 냐바라 오신님부리. 가상 우주단두 나 통두의 증미도.
1: 여난. 마라르 돈다 셰휴.
0: 돈다 가르레.
1: 오지라헤. 너니 왜를 렉치가 쇼승기.
0: 지바준게 쓰드웨.
1: 응응. 아챤챤. 딜레야 막고 요시. 이니 니데나 왜 약도. 너니게 삼다에게 겪고나 상저지.
0: 나 잡으셔. 지제 유게 쓰드웨.
1: 아시 마시.
0: 아시 마. 트렌치어 조지 여러봐.
1: 마시체. 오지라게 순주.
0: 도르드니 시에나 돈다디. 라게 아시로 신 성금이도. 용도웨.
1: 이네.
0: 가리 이네. 장경아, 내가 이 말을 쓴부도 야는 예전 다는 더 보시기요. 나 사르를 쓴부요래, 제 말이.
1: 네 장을 이제 마치 마시 이네.
0: 가리 이네. 시제 유리 이제 쳐가 주네. 나 이시 친도 여 말이.
1: 다 지수. 리오나, 계시 장게 등도 수수 다와디 송제대는 니라 부구 나와지 샤사바. 오지라게 응니를 내가 지에게 구급 제남 잠시 배수 제 마치다. 구급이 잠마샤 응니를 대유시. 정구 셈부군이디 수수 배수시제 중재스톱드 신년원 요구시 단도능시 메세에게 카야스마시 자삼역동

0: Kardohyu.
1: Kedokme.
0: Ngamishite na.
1: Ah, taya kareoreya. Tagaraba.
0: Ngegeblo khajumju kardohyu.
1: Rang kharsamdo.
0: Chada, chada.
1: Mami kjisri samcho. Ngashim tin thangko de maji. Rang kharsamdo de degrebe.
0: Chena, nye thanda mi yero ji ngwe Jalan ngacu dah sehi.
1: Ah, sih, tak cisha. Semua cip dah. Sosu lek cishu.
0: Ngacu dah.
1: Ah, sih, cisha.
0: Ngacu dah, cien.
1: Cium eh.
0: Cium dah, cien.
2: Cium dah.
0: Cium dah. Cium
2: dah. Cium dah. Cium dah.
0: Cium dah. Cium dah. Cium
2: dah. Cium dah. Cium dah. Cium
0: dah. Cium dah. Cium dah. Cium
1: dah. Cium dah.
0: 디마로다
1: 람미메베 아 되다 위소회도 지금데 와서 도록 태니 붙이지도
0: 허시 잔디데시 가지가
1: 미스 진짜 되지지 얘 월마테는 그랬어 디마테스 줘다
0: 나 진노피 내가 저에 지도 저게 시비 시기도 과
1: 다양 시기 잡고 잡으래 아 라뉴 아 서서 전에 뭐도 특히 시피로 제외 제 화주 거야 나 서로 잡이는 수랑 다도 시래 수랑 소래 아
0: Shandang a zhuwa ha shi, bangda ha shi, la ki yu bie, mei ba?
1: Zhuwa yu ma ri sui, bangda gore bie, bangda gore bie, bangda gore bie, bangda gore bie,
0: bangda gore bie,
1: ya, pa zhe wu qi, pa zhe wu qi, pa zhe wu qi, xinto, cung ma sa, cung ma sa, cung ma sa, yao zhe kui ma, ya.
0: Nga kiong go yu bie xing du gui?
1: Xin su.
0: Teng do nga gong chi lan nian bie?
1: A nu yu mi du. Z,
0: 新头羊呗。欧吉拉，我在那边。对的。新头，这下来肯得多啊。欧斯都来个新头戏。嗯，让个天文局估计个谁了？让批个专门的陈总才把来个去约不着。嗯嗯。来个要个车牌嘛噻？来接要个退下。嗯。谈到过郑州时，你没退休给不着？啊，让他要呢。 来个卡巴车比呢，路基深几几个哩，我那个落胖不就嘛叫？哦，心痛，你这是，你还着我了，陈总太了，卡不叫三不几个，前三那个我落不起来呢，陈总给休息三不几，立即去了，第二了陈总给不在的，他都都歇出来了，用的喂。
1: 来是，
0: 欧吉了，你看叫谁啥事呢？给咱给俺用起。
1: 用啊。
0: 现在欧记了，俺你来这个中心的。

0: 드르니란 세제 위 속에 힘제 살수기 차르고 심어고 계속 쳐왔삼슈
1: 드리 계속 장애가 이지유나 니 당리 제제 야지게 배준 제초
0: 년년에 세세시이다 라게 가체리야디 기억시에도 매봐 지메시에도 캐리온구래
1: 요나 장애 강원 체제 유린 주요래 나 레버버 류동 체제 되지베 디공 투다 예스 총요마리 이네 디기 뱅에 신토 류동 치마시 제생에 라러 대저 지그리 삼나 마스네가 대기에 맞단 가요시
0: 왜 라 가셔 봐 전수 지그리 성불세 나 시요 성부도 왜 나 리오나 메스테 신요메 니라라 스메 투즈데 대바 샤샤네 신토 르마리 라게 신토 예신의 최토마리
1: 대수 드리베 전수 드시게 계속 한게 신통이 얼마 채웠다. 디기 제모 토비나. 네 태송 부자 매배 토네. 신통 치주리.
0: 영아, 쳐드시다.
2: 왜? 디오. 기라니 니 고시에는 니라 니 삼자 니 엄마시베.
0: 영아, 잘하고 싶어 거디. 다 된 키비. 텐시 겹도.

0: 진호 블레라.
1: 잼스 블레라.
0: 아, 세고쇼.
2: 잼스 블레라. 키란데 가능요.
1: 잼스 블레라. 니 저지나로 쇼야기 제시디 근데 쇼소.
0: 참모 저지 쇼사. 키란게 직스이라. 차르코 지디용기 마가 너슈다야 익시대유. 키란다 세고쇼게 세이고야 고대유.

0: 얘네 가고야 돼. 자꾸 지드매. 리스 속이.
1: 얘라 갤롱롱 쓰지. 다자 쇼세게니. 밤새 잡신샤.
0: 봐라. 나도 총기 의자. 총기 맨 나빠지 거시. 치료는 신경이 맨 예시 맞소. 얘네 예신 세라. 리스 속부디. 로르레 로르교 주의 타다 마츠도 시르덴데 입자 토도디데 체비다 니에체는 룸주의 큐미도
1: 디상메 하고 된 세계 상황시 디네가 전부 마시 시마도 니 위서부 수팅야 하래 니 위서부 수팅야디 고중가 조조 우치 도로체나 삼추
0: 노노노 기랑게 위서부 나로 주야디 고츠 개벽 치도 마시 니에시도 체나 기랑게 대샤 中美营年交全部送到这话是哪里给可以没年限吗送地主地呢除了过了个大姐姐呗哼年初八姐呢给人给为错不得年来那边接了给人给连续给人打卡过去各地地年初全部打刚才没给出名呢给人给为错不得啥去这里让给人给送呢年限吧用这都给 봐라, 돌림나. 니기랑 느끼니. 나편도 부쌈이 오마지. 니기랑 미유 좀도 쉬죠. 급디디 기랑게가 마간칭 된 뒤봐. 학주디기. 기랑 지마 인수나했나.
1: 또는 아 마가자베지라. 교육이 생미도. 흥.
0: 기랑게. 아니 퍼비파 게스티 칠시에제 기랑 네버디 송토마 선진디
1: 진주 딩은이랑라 다다노샤 모시랑 예 포총주마시 이내랑기 독스이 나부디다 시체메바 소빈두치다디 네팅에 님교 접도. 네라다 냠레 체조.
0: 냠레 접임쇼. 빨라.
1: 냠레 기부용쇼.
0: 버터디 딱다스도스 제마디 다치지전
2: 하산치란 게 도샤 버세 주치 소리 니세 쳇 안조기 락시브 겐데지게 소샤
0: 아 겐라 감사
3: 감사
0: 어 나케치 쳇야유 로니 주콘라 계좌위에 세동의 루양승의 키랑의 원킹급에
3: 아, 루양승의 등아이
0: 아, 네, 키랑입지 하, 감사, 감사, 감사 하,
3: 감사
0: 마치기디 어, 네 근데 슈야유 키랑의 제라디 박자유노
3: 어, 권자디 네 동부이 네 락시리 네 오다 추기 네 니세라 권자디 동두 네 세소리에게 삼샤차
0: 米丁啊，学天气，上得到不过，搞不容易要切到饮食的，特别是去的买啥，你也懂不赢。嗨，这样啦，各地都得说你米丁名，听可以呗？
3: 哦，白，白卡萨吉斯基，
0: 季百军。
3: 哦，啊，这里，明塔个里，都是得对，我那每月呗，从不停的说许多，
0: 每月呗说起。 괜찮아. 터지나.
3: 괜찮은 말이 괜찮은 말이.
0: 터지나.
3: Let's let's.
0: 디 지바준게 지지전 제발 나타 이디 버리샤. 다 전에 디
4: 우준이 라바 크리스 레미나.
0: 다 전에 공주 나한테 이제 꾸며 줘.

0: 키라니 티릴레가 그때도
1: 지용레가 지찬에 사수 이내 십제 레카시 지기 대유 다르게서 주데 통제나게 성규 점자 선주 장총용을 계산 시켰어 아
0: 진짜
2: 이다 쏟아
3: 이다
0: 나이다
3: 장무세 사비다
1: 이다
4: 今年来了，国退了，给咱堂的江中从头来人拿了，弄得眼珠子湿不多啊。既然大三季了，年纪大呢，挺忙过天数，我们大最没肯应些嘛松，是吧？年纪大了，最没些忙产呢，我也够够的，
2: 是不？嘿，
4: 年头的让爹见到的，让我这，让我这个，
2: 嘿，没事啊，注意，你阿们那个俺兄弟呢？
4: 退休工作连美容是老师给我牛油，等俺公婆收银的，好呀。说是是是，有得钱嘛是。等我让绿豆的天白可不可以休息的？下回吃菜前几，明年做嘛呗。年些到节目，老弟个那让公司几个过生嘛是。马上让俺姐谈得来钱跑一次，明年的客气有几里。俺让这边人家的来了不是。 전다 주베지라 녀랑라 외벌진 시대죠. 랑 아지 면주 되라 낭다요 마시.
2: 손다 된다 가래.
4: 자라디 최시 청와시랑 지바 랑 랭게 주브지. 용두에.
0: 용아 또 타제도. 선이 건다 주제 가지고 과도가 아까 밝혀 봐.
4: 영아, 니가 가봐 구두야. 니랑 소가 영고.
5: 샤란, 라켓체너. 샘지라다 리천준 운행이나 준비나. 하고 뭐죠? 이는 예전 운행길이. 가리이나. 카사니에 고들라 샘지라게 코나니. 가로 스파스나 좀두스스. 체자지도디. 문내르바 샘지라 가르치 공부 있나
0: 왜 아차 잘라 에 그라 장전 피베 맹가리 유라 알레 쟤네 람사용 도스구나 아
6: 신통지다 전부 뒤져 차시 아
0: 뭐라라 디도치다 좁저지
3: 뭐라라 그랑키 셔디 차르테드 왜
6: 남다민도
3: 양승용 유버
0: 남라피기 어제 아차절라 그랑 지제 나 수지에만 남지 옛날에가 유구로바 내 그랑 쉬고 나지 가르기네 뭐라 심는 낭마리 나 요로바
6: 아지 나디 수구닥제 치기유 让俺 们,
0: 们这钱还多，年年我了，苏大姐，
6: 今年个开车吧。阿姐心痛个啊，莫让个肉滴脏，让弄烂下水个。阿姐找了，去让给请马的，太渣打主意，没个肉是打，直接跑你院这边。阿姐春英，不过这东个那段的，我你老钱不提这事，许多忙过的这钱我买的。
3: 年轻个月，
6: 心痛下婆们的，才能改变那个情嘛的。阿姆拉，莫找那个天真送么多，我恭喜难得。
3: 车长，
6: 阿姆拉，去让给俺做谈得不多，说叫难不是，你要等到去让洗手煮酒喝，去让给俺洗手煮不就能用过这边啦。
3: 嗯，
6: 春英。
0: 你最可真是没，做不起来，给不嘛的。不过做也会穿热钱呢，大概值不着吧。车站安的啦，去让给过来打个啥，跟前给你老女婿拉自己，人家么打个啥不算难接，没做，可做也没给我嘞，这嘛嘞，都到没我送个钱。嘛噻，给你米里亚对比呢，给总是打个把热热，去让给我接不好的，给我接不着嘛嘞，嘛噻，三么子啦，去让大家玩卡罗嘞。
3: 但他马拉松是第几场不是？身高高了肯定没多，儿子打个啥不？你看他虚无，心痛的马拉松是几不是？什么多，力量难了，干不起劲，第几是打个把用过来？

0: 간식이요. 통진난 상다 자극이 전화되 그때 준비는.
1: 디데스리. 나 저희 김세기 천사 상배 나라. 매도 분배 견고역이. 세상 투수기 살고 싶게. 매도 분부디. 나 저 상다 거비. 진행 안서 세부다 유럽의 신유 제도 소다 상부역이. 대단 철지. 고유 성격이 인도 속고역이. 띵 안서 다 바로 전리 해야지.
0: 레스 터잖아.
2: 양손. 담시에 역시 잖아. 이런 잡든 제가 한번 해보든 오늘 방해하리. 자르고 보내기. 빙의 단단아 리수 제배 치주 자르고 이. 이내 동전 안 쓰냐디 구조 제시. 어디서 제 매부라리.

0: 디랑글라다 켄게
1: 뭐 이거 저기 연초 이내 켄게 저디 욕샹나 네 근데 전에 정리 그 전부 좋은 얘기 메지다 냠래 제 쓰이 마시
0: 랑 대비
2: 구셜리라 구셜리라 야베네 용막시 구셜리라
1: 구셜리라 기나즈 생방 튼다 기나즈 제로나 기랑 차례 콘세오리

0: 이제 제약 좀 생활이네. 나세옵셔다. 당장 남이나 셔이베.
1: 행아스네라 주절증네.
0: 가셔 봐.
1: 중네 타파라. 자라크리네. 랑타마 강아 제디. 랑가 이제앙 타파다. 빠라가 장라. 그지 요체 사슈스 뉴프지. 이래니 갸담니다네. 빠라가 나 시제 능부도
0: 나게 토다 드리지게 베. 나 군지치게 베.
1: 지. 군지치유. 이어 나가라 쯧쯧이. 라지게 디토라. 메로 챵승비.
0: 문이 진주르다.
1: 진주에. 진주. 장가 신비. 나 리자스 부주주 마시. 라다 저규 저와요 마시.

0: 카리. 조저전 유레비컴샤에. 쟤는 메하티다.
1: 녀는가 예마시다. 삼돈다. 조저전이 암라피시오시. 파치니야 갑균능시.
0: 갑균나네 뜻이야 말이 정리.
1: 일마되다. 감자마시다. 갑균나마도 개오마시. 삼돈다. 다들 조저전 유레비컴되오시. 파친제 수부수비나. 나스시 중마시베. 진짜 신뒤도괴.
0: 디 조저전 유주오 녀지가 대부톤두. 나 심김민도 김민도체.
1: 아자, 니 암라르, 니르 렌치 시비, 잠지라 테프다가 니람 사초체 유다가 조용두에.
0: 당치 그리. 켄즈 나르 야난 카지베 쿠레. 니 좀 깨제 라지비 가냐 요르베.
1: 니 근데 이 메시무스, 튼제 사베 잼자 손도 소베지르. 켄자 샤데샤. 가르치시 유나 니 시무스.

0: nga su re.
1: ཁྱེད རང ཡིན ས ཡོག ཆེ གི ཁྱེད རང ཡིན ས ཡོག ཆེ གི
2: 对不起，松松。顾秀丽啦。对，也还是阿拉吧。苏大这么能行，可这里有你，还是我生不多。多谢。也是要我接皮，我中意的。
3: 나가봐봐. 구쇼리라게 내 주창모 나 소주. 자르니 나스다에게 물 먹고 뒤대. 그녀 좀 나섭주.
2: 담치 니야 요마리 야주.
3: 나가봐봐. 니 시그휴. 머시체는 라비 뒤대 마시. 창모 나시. 나 나스 뒤대. 나서 뒤져 싶어서 저게 내가 뒤져 제우시 얘랑 라타 무수
2: 아, 지 야주, 뒤져 마시다 뭐?
3: 난 나서 땅매 은이 저도 저
2: 아, 지 야주 이랑 가시기 은이를 무유 요리
3: 라를 무유 과 요리 예체는 让给你给你给我的生意一路去那个没写我什么也是完了让给你一切都两个天这些你也没自己哭不起点不同对比多给你的用不对给你的
2: 용두에

0: 사다게 삼시 제중아. 드네 마초나 예체만의 믹스기업이나 말해 알아 쉬외마도 미션 따라 쉬우면 스케일이 유리 영도위.
1: 디제 용마시. 소소 쉬니 정마시.
2: 아 신통. 신통. 아 나 그 유도스 거기 엄지 쉽게 당 같이 용도위.
1: 아 용아 니랑 사진 줘.
2: 아 연아. 땅아 내가 체크해민도 랑러 레그윤 레그치카교 마 니스토스케니
0: 용아 따라서 무슨 말 니스케없이 나 공세 레그토스유

0: 진토 고치다 고치다
1: 어지 젠다르도
0: 신토 대비 나스화 여비
1: 신토 대매
0: 마태 씨르베 티린치도 은이 기세지 참사 다른당다매 마 되실었다
1: 신토 다는 예자 대매
0: 아 나스 마십시
1: 야 상에 깨치 뭐 좀
0: 말이 대마대는 가봐줘 그래 치부터 될래 로마 유치 다이는 범디 체래 로미도 뭐가 시다 쉐브리
1: 대자 다 쉐브리 네 대는 라파 로제 롭스 야우스게 구기
0: 아
1: 어
0: 영화 기회미도 아주 보인다
1: 야나나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근종 사르바인 근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년아 상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세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뒤유라 피해지기 튼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와다르 체비 뒤세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띠여티 겐강 김몽치 등도 주바타 사드 겐강 군요 초대 송종의 숭능 겜미 예급이 겐강 시에베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겜유 변종 사비 탄삼 도띠엔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 조용리 탄삼 띠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다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그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드인지 베드 호다체유이

0: 십주라 되는 바다. 경금 송정기 머디다. 중앙 경금 고려 다시로서 럼록해 전사도 나더 전에 고려 송정 제점 단 지주 송정 제점소 최대의 침록과 숨주라 소주제대 경금 고려 침슝 점지 세계로 멍지 때문에 시대에 버리. 계급 경금 고려 송정 세례 의원행 관계 의원 왕상 파이 직접 수지 시진민기 경금 고려 송정 시구나 네바도 럼록의 때문에 침정의 때문에 고유시 송유 Jiangam Khuryu Chimshung La Dara Chibu Tiyang, Xi Jinping Jiangam Xibe Gongbe Nguyen Tsu Yin. Chimshung Tiyang, Tuo Nianbe Chimshung Ge Jiangam Tazi Zongde, Jizuo Yongzu, Yongzhui Tiongjie Ji Tsuwa Jidab Chishuo Chene, Zidu Nianbe Zhongu Zhu Zhun Xibe Lamlu Ji Mangdu Tiendu Dangwa Xi Yinbe. Ti Tuo Nian, Jiangam Khuryu Chimshung Ti Chimshung Jian Ji Tuenzum Sabara Leba Zunji Yu Jie Zongbashi. Lamlu Kazui Cha Changyang, Gazi Ni La Dara Chakyu Ra Lu Yu. Tingye, Jiangam Khuryu Chibgongsu, Ladibe Chimsu Ladar Siku Mendamatia, Chimsuji, Mane Machaba, Ladar Chisu Mendamaso, Burdu Nedona Mede, Jangam Kuru Chimsunti, Kato Neladar Sibene, Tungo Metodo, Tunjue Sibi Para, Jurem Yonso, Ladar Chaguro, Gudi Dane, Ladar Nebuchibe Lansity, Dandom Tang, Shipshu, Saga Chisuji, Husi Samena, Tunjue to be Sibri. Junene, Shoyon Dandom Sibene, Totomoto Benedon Tazu Sibi Para, Taja, Jayonso,
1: 现在把作用中共吃袭的中华作战被动给朝鲜土豆们提供收益不是。这次中国人能够做的朝鲜预备层别卡业内作战被动和落地朝鲜本意杀不结束预备第龙根什么堂去杀就说喜剧什么了本意及给土豆们解决文教图就是。给了解九州西门西门那段的妹妹建工合流部以陈雄给联系最终西谷别广东县下 Ting tamburo, chepa me chepa tang, yangwa ra kwayan tongwa soji ziji tuanjue chepa shi. Nangzo rongjian zhong ho hao da chongji le, wu zhuan zong, jengam koryu chimgiru ru jian ji rumen wang jian ming ki. Nangzo, kere le cae dang dianbe guan ne juri sha jirun zubji tang, koryu songyo ge ziji tui zang soro che ne, kere ji rang gui ngang juri sha jiru gui ne dong xin yu jie sumpa shi. Lo ju na, zhe war nying ji zhong yang ge koryu da gui cha ju chua yong la jipa tang, 没吃了年味了，认真打的当然不是。第一个，日俄准备对外筹备德国七党亲密言行。第二，考虑给帮助了党统突破部提名特动，监控了多军党委自救内部协同，人变心，很多时期认真认真执行。看了你帮助他，忙做了女子岁吧。师兄给三度干部说的刚硬的命令，监控考虑宋江部委，全军精神级别，那么拉到了下级了修建把他。 也用说，日子一些呢，监控科里的多军单位啦，精神级别就是吃短哈什么行，精神高统就是宋江不是人家怎么接我嘛噻，多军后边监控科里有忙不行，女的姐拉出特别不是，忙用的你们都不对你那段他最急，这段单位中国驻军级别忙用的才就个别消息短呢，拉到了前边，基本监控科里有宋江级别呢，后边他们忙都行不他。
0: 前不当立功，你懂哈去？前来忽悠宋江级别，前来贴贴就落不成规律些不谈。啥子忙不？扬州来得了出息，出息不前来，干么说不说的？国家吃的不少呢，你们都倔强他，宋江，你们就接头不着了，滚地当一把手。何不行前武汉重点的重名，胡昌为的，增加了出口的增长度，螳螂基本上注意。这段单边清晰的宋江他。
1: 提南铁修成就铁，出国内我做过了，俺说你们都别准去归去，是不是？监控他呢？西北他了，俺中央听什么呢？这都那边中国驻军级别，刚才听什么？习近平给监控西北公兵组织我，成立的多数了点呢，人员去当了宋江机关了，人路三队前呢，永州空兵用就了，军队当呢，每当上穷，西队你们那届听日不见驻军机关的有。
2: 陆军江泽民顾大年罗家库娃陈思秀切刘军内预备一张位置本席江泽民希望其在军务领域共谋中央农村年轻几个领域区队去龙托刘古不谈就不点预见陈罗去龙托国民区最举办家顿切预备老军人家长线冲击的中军内也是北京给借用人的电话准备来给噪音我中央工作了北京给 中华以人类的兵种文明，陆军人类的长线冲击的中军民生之内，哪种个系列配件军情起来，冲击的人不仅用送军下去军军下不谈，是不是？冲击的虽然说三门七八的加几台，送军不谈。
1: 폐지 동주 님들 님네 계단 못 잡아 수십세 버리 존업 추수 예비 공연 군지 로주즈네 총총 회도 사방보다 잼 자워로 난님 잡던데 종이 자른 용기 유대가 된배 세도남배 결국 주시시야 팀디 감보 터지 못해라 장다기 탑산타 산주 대비 버리 베징 총지를 존업 추 人们 사람기 종이 자른 용기 아주 감보다 미 주심 줄에 매종 산주다 탑산 장지 제유 제송 버리 제리 주주자님 상아 제배 총군님의 베징의 로주즈는게 차지 총결제 대외 대시 총군님부 머시바라 대가라 뒹게 총미소 팀럽전지 초바제급에 송주당 폐제동주로 등진 가르시고 섬시나 등에 고르셔라 주시 결국 지단지 퇴고를 심어다 만에 토베 시균전지 잠도 지답 제유 내로 베징기 세도남배 결국 지남 뒹데 항부시수다 탑상 상주 서준조 제부 고래 진정 진우 다가처럽게 지구제 중미를 장도의 신도 넘고 시도 주의 보세요. 배경 중지로 전업주 풍연 군지 정우 성적 부지 성적 진우 토동 남장 개인으로 우스빙키 맞아요. 레라 참으로 초동타 미숙간에 타주 주시 때문에 종이 마비를 시야 돼 장애기 누비의 조수타 강바제 주로 빠디 세도 남비의 주군 남초가 유지해 손 보세요. 강바 시수 시사지 고려 최고 침부 소유대 민두지 내든 시인 총자를 추지 서연진타 시종부 산람주도 산업에 통하라 유대게 카예 도덤 순진 제시 고르카지를 로사를 진위타 규제지 양외리 넘지 중심 뒤부타 고려 망치와라 무두대 총미 뒤에서 손조 제도 중국인배 냠타 망조 대도 중심기 순수 제바라 돈이 면도 제버시 베징 총지를 총지를 추 진산 중심 뒤에 강기 주리 평안성기 맞아요. 중국 인배 냠타 나중 그 실기 폐주 초에 나머지 손조치부터 중심 그 초에 지구지 신실섭네 초도의 고리기 빼고 다도 동주이 레남트다 다 망조 봐라 침대 견자와 차버치기 인시에 세브리 내로 베징의 중국 인배 손주 소구이 로주진의 중심기 창구 소배 내건 주 직접 유지 사지의 강점 세배 라렌타 냠용티 도담 순생기 직수를 결합치네 로주다 진의 중심 그 송점 세계티 시수 세계네 크고 용라 레라 창외 송점 세계로 군대 당유 人为 고집이 영원 세계야 퇴지도 진교스 당시 베징의 두관이베 대외 크지 人为 시수 지구 수바타 北海의 유즈칸소 최다정신지 人为 고르카지 동부수연의 지주시대 제수 시수타 고집이 영원 세토 자세 人의 퇴공 망기 님주도바 세계버시 제제 철구 조류 의원인 간 슈네 칸키 최고 주린 슌바 류민키 베징 그 로주즈는 게 작전 총재를 준비티 그공디 레라 상와라 송주부터 베다 공배 용주를 퇴진 조로에 퇴점 서버를 비유 제제 총재기 특주 내내의 시대 맞아요 제스당 총재를 직교로 철구를 다 송주당 구조 직교로 철구 윤진당 폐지 동주 지원도 시제를 대내 제제 로주즈는 게 작전 총재를 송외 지원은 부대대 중화시내 딩수용은배 로주진에게 작전 총재를 준주인시에 숨어 응아 중화진 베징키 의지 콘다 시좀 세대 자르 정부타 미수 정부 시상 용딩 정부지 人내 규구 침부 숨는 데네 총결지 순수 크진 시 구접세버시 샤주도 미수 정부의 오지 지주 침부타 노주도 링니당 쇼지게 진감 조선 크이 로주도 난중 조원 점소 크이 장주도 올림픽 예진 중앙 가공제 되되 카토르베 진의 퇴국의 자와 주바 세대 뒤로서베 로주 진의 작전 총재를 크고 용수 송주부터 윤도 폐제 동조 사바 되지마시 진의 예배 제 종년에 日本지 차진 그냥 매버라 고다 쉬부 캡라시다 로주 제지 코르베 님이베 사자카키 제고나조 배워다 매남 人고 모두 근너 쉬다 사제 전속회도 되네 로주 로라 대모로 예버다 무시 바로 제전슈와 시대를 진진제 제버시 진의 집에 제종은 조금만 주고 모두 전수 관계 예고 토베 스지 균진 제주 조도현 제배 지롭 지고 배버시 다고르와 동자 망배 人为 님시부터 自己 종진님 봐 무시 바로 제전슈와 제 제부주 럽시 人고 모두 게 닝도 뇽도 토비 버시 다고르와 자여위 지고 들으려 되는 세문대도 주고서로 兄弟네 제제 人为 럽스 잡네 다들 디진 내면 초안에 레일라보로 주무시 민바 신수 주고 인시 숨으시
0: 罗局落了电波的眼泪，并不用眼准时。黑龙江去胡林马前日本主持者陈素康呢，来日看的因为许多事，三姐等就年内，人过马主个把握错了，亏过了许不是。辽宁沈阳去个别出的团队的罗局电子康去，接着今年五月十八日春季，接着忙的春晚时吧，昨天前边陈素结婚表示，湖南。 浙江的那边，中国民办的人口目录了第一个头的，人民国大区别陈素康呢，闽南的罗局警长把他江文军的舆论对待，各地的卫东派的罗局警长徐博士，重庆的主办单位普兰巴多罗马术团结的罗局长看他，交通的人口目录浪语的，天府市委委员长陈素康，我们是把我杨靖宇一旁住陈素康，湖北。 保定人装四部没得陈素康解说，闽南的大伙儿起劲头，人和毛主席的罗局接任许不久，民办也准起别三票票不是。今天这边在江宁，在最毛主席帮大空山卡子拉里亚用着去不谈，中国的真最前给日本马去，南京都毛主席不单位，别人代表陈素康头，突然没得进只有这些谈，毛主席的三九六所咋些人为他罗局的解析，我说做哪去的？ 我把伢子现在忙到当不是，中国的真最前给日本马去，短松节本地日本政商行去日本党罗局的这些三百卡子用着去不谈。难对呢？中国的真最前给日本马去短松节本地海南的支部也没退回石头塘，支部的定额日本西北本地最北，日本去不在马到的定额确用的没进度对不是。 中国的真最前给日本马去短松节本地日本政商行去文在宣布张扬去，特地我做邦大空间的店内罗局我彻查起来，日本建筑工地现在的建材厂永久三度七个月年的单位营销总不是。这次今年邦大卡去几乎拿做别内，任何某种个罗局出来某种厂某种，第二单他从电商起步接近，什么时候拍到签约？新疆某个行去邦大西个他们在把王培龙去。
2: 退了设备，撒腿帮我们西边问的，哎，罗局落了电波了，哎的，没接近半个躺到哪里？让给藏住不下就阴险，总不是。记者今年年度女婿出炉，给用给健康里面转大钱哦，能说让给叫，胡伦斌创业团那些，绝对做你中国路给听着不进去，穷追给蒙西电都东西不提不是。结果皮球连康说，钱不忙不，健康西边做用钱不准这开钱用炸钱也不是。 年冬中年六村让给土，落里千牛牛肉三转七菜，加起酸菜、西芋、托年泡泡汤。落里千牛边角拍菜，加起出菜几新角，地角切一遍。让给第二，可能是因为牛肉三转土菜汤，天气不土菜，马肉着角雪给结构切细都就有些。我就爱过粗村让给给。 天在脱水给七位老大切的，村里谈团别过年，天农家谈秋对丁角接驳七星，是不是？牛角谈秋主任新生，地角节有几多春卷七角几角七块钱年，日卡给天空给巨人西部托当谈，扩建用所春卷七角小人家心，是不是？老姐谈两官，老姐陆队所宁波家给天空，西周给宁波九四人部七角四当年。 天空军官批准级别开工，沿用的昨年崔德康军官夹表签的，年度送去了那个天空军官批准级别团队给人谈，官儿通就七个三百七个人不是。宁夏对马让给给三级忙部查查婆婆谈，搜个卡谈，参不卡给，卡点胡大家不是。记者九四年的广播，河南新津周口创业川汇区。 北环三百五给加入区域，向我给区里小人学过给女子咋查都签约不是？记者举起年给广播年送，若叫闽南忙不，女子通过托女叫来团主办叫我谈。记者叫我年给七周七周送不牌，每家的酒店预备，区里面过去哈干生意不是？提档切记，区里七周七年春归南女子所谓，区里修建冲都东西。 预定的区别餐饭，让个摊排大几里西域边餐桌，每初级团聚餐预备，各送出来给你。除了给春桂南女子宿舍，穷途东坑头去一不是。 明儿，各个内国企业兄弟看他得不得牛市不易，各个主力团我所承受巨大难度，再来说中央企业学过企业我所这年，河南企业出了国货团，两个是为列顿天，给表现不是。各个批给委员天看企业车多，中央企业文字年，国企松东当年河南新经济差价谈，出了给女子级给拉斯基准列顿天，给表现不是。 记者举起年，中央人牌，浙江托曲棍区为推动去差价破不谈，三级卡起了差价修金破不不接。湖州长兴总体相谈创点忙不，却忙不起与不谈。记者举起年给广美区最给班三个班若叫名的谈念多，男子出金破塞水口乡后文创作交谈，创作他国托区委区定制米松拉新给不接。 铁矿，创作难给出名忙起娃电价亏脱，内部切死鱼肉，没卡些康不绿，没动玩，本地七个买不起。若叫明年草姜卡些了一年，推给这些脸皮切的，卡到那些切不贵，他出名场面电价亏脱，内部切给买点切不起。明儿鱼体的开就涨下切不谈，色些人给亏空脸皮切不少给列顿户大主心也不起。三个月。 拆给牛市脱单不年，先到七八十呢。你对太湖、翠湖、秋罗团不谈，我们把七八十呢，去过人民西，脱了中年有不是？各个牛国企业几个不谈，拆给牛市脱单不易。记者讲个年江苏一，学过给人不西边，拆给牛市切到人不松巴，人不切不谈。浙江了学过给人不西边，拆给牛市切到不是？ 中央农民理工给我们的单位是呢，记者决定年出来给杭州下脚所等于一百趟，华东区多差价破百，农民几千年就接受优势。我跟你讲，江南塘、华南、吉林、黑龙江所四个给三级卡几多，而且差不破百一百些。军队差不谈差价破百跟帖，三级卡几多，小队女子团年去玩，四个卡给脱难七个月，成功七不是？
3: 第六村社会科技切到节点，地轨给甘肃塘出个九年，正式从康，两块交涉。我将前所给协许切捐十年，地轨组装起个各地护大单元不接。前些天，地轨监狱所，地轨启动了九轨人保切割引线。今的初步等就判监狱所地轨团结解决了咱们了九轨切割抽线。地轨给级别协许直接，启动个别准备送谈。
2: 特地从来协许直接，启动按别决定三年切不谈。地轨给级别切过康谈，级别牛性命为主出席，出给团结团结参加三年切有些。提出托创给明年的时机，地轨将把有轨级别切到宁波节的有几多有轨骑行有些。江苏南通托三年提个。
3: 地轨有几多？有几多？年长度有别，地轨给七个点点谈，地轨给三啊，蒙骗村干所级别些许直接，解决全国各地党有些。江苏新青南通创业中川区学田村乡果园地轨给村民杨培庆开，地轨给库有也不多了，三安所有别还将得不得不多接送不些。广州若黄浦区文冲村乡。
2: 幸福里地轨给你我给地轨塘有几多这一些？某些直接给切捐设备谈推送，三级忙不，特多地轨组装别，举证难，蒙骗协许看满主笔不是？调岗组装部也列请地轨组装设备标准，讨论单位，列至拉达切割通奸切的地轨给甘肃塘出个九年所级别协许直接，推过长度动了塘，预报塘对年级别切过比喻塘，级别牛性三年切的地轨协许人员监督。
0: 各地当年，密码门锁给制度点别，从而降别各国抗力工具引起送不接。第六点就是，中国的有关的用品还在没有不是？中国龙洞的二准塘停留不存在，初级创建的所在，七点的有关话忙不了不是？晓得吧？毕竟建设地基那么长途，七点的有关话看起，建设准备拆了着陆年轻不是？葡萄牙的用为安那伊，中国民主化现有一百塘。
4: 换个设备，中国老多天在了干部去举不是？葡萄牙的油果味，六在八十天内推荐的那年也学的最多。俺难道去做汤？难道卡巴天啊？中国的牛皮银线送不是？油果的用呢？那不是什么汤？但是人员都老是有讲，没对中国的油果的用具什么时候送不是？葡萄牙的油果味，俺说中国的哈香干部，老来俺说个中国的没对油果的用个银线送不是？
0: 아나 중국으로 용된 입도 이 못하. 너네 역급 공 광주로 용 못하. 내로 공기 호남도 니 주제돼 요不是. 중화이 수준지는 내년에 등수 수준이 세계지 요구로 봐서 남극 개진시도 결의 不是. 청신이

0: Nancy Juni, Sijeti, Jungo Genet, Jurion Sidan Sira Curiobashi. Austria, Yorwe, Nige, Adri Hazan in Zebudo, Nazo, Nami, Jungo Yonding, Abdi in Si Sumashi. Yorwas, Jungo, Sonso Mabunibata, Jungo, Jilungin Zeba Yamsunimba, Mehola de Jungo, Mehorti, New Zayam Nancy Bussor, Seobashi. Yorgon Sigi, Sundu Genere, Timmy, Magalinti, Yorwas, New Jim, Mehorti, New Zayan, Zarate Curio. 레주집의 코르주제라 하자급식기도 고조 레름톤에 되나 중국 뉴주메 거기 뉴제디 인지메 거기 덤니 레누제 좀시 양원 다더라 페베 디럽진지 체르라 제타 최제 미국베 지주 고결의 동주제레 지제지 요거와 소로 덥디 심부주의 버시 인지 요거와 외외이 니도 요가 시야도 심비 디제 스린의 초비 절음데데 하사르 심비 뒤사 제능아버라 중국 다른 주남 주도 유고란 주지 유지 송부시. 제재 정년에 日本지 차제 매발한 고다 슈네 로지 제주 코르베 님 인신. 日本지 만조지 도교로 눈좀다 중국으로 전에 日本 수준의 센수로 줄 따다 양다 지마다. 머루기 니바라 도섬동 그베 다데 담시. 日本지 눈좀로 슝게 시키. 日本지 중국으로 사베 나니에 따라 도섬동 그의 인종. 다자 日本와 가지키 노섬 동주 섭도 로규티다 신지메베 함바사다 쉽지 리제 시프리 지벤지 노섬로 슈게시키 드르네 제도 제베세 종어시 지벤지 등 시에 제가 만보로 젠주 제바 드르 지벤지 네바도 노섬 지벨레 로규다라 자로 시메로 지비스 중기 코미소위 응아시 제데 쇼간라 군제 슈베텔레 호조 머주드란 노섬 지메베 세부인베 네 뭐고 타지도 세주 인시 시프리 Zhivijin du zomla shungin shiki, nigaar zombe mi tsama taan jawara nga rana yaan zonan taadu. Taja, Zhivijin magje zhinu gyalo chibe nyinga chibe nesu gyaryube nga rana suyusen chatab chesong xie xibri. Zhivijin du zomla shungin shiki, zanzui maru ki eshiye mi maala nyoza tsapsin tangyu, dida tsama zhiyue tibter naan kuyo yurung. Taja, lojui dida nangme da gyurdiyube, gawshi zomeo yi chidang di nga nama dene si ma song xie xibri.
1: 今年日本师兄去曾祖年三季六月三日马下班孟秀七日冬季七八天年社会团曾林去西地电力用用年个随不西地解决预制三个朋友曾林忙起你为六月开吧零少兵去龙月局狂托日本去一些儿孟祖给你不清不撒于家他牌七八二星见面 因为伦南日本师兄去年个七月前去日本台日本北纬托年毛端前都九五七月三年将把问题原来他国一个团社会给定价了年个数个月解决不及把民生局年就五月天看去主席选拔情报作业日本给咱们毛巾那边人把民安全把珍惜给天连年把民牌给江南地 电表、炸药同不所有人修饰就别，年准把忙不给他们图修了又讲。日本去，年端天通进早年前面，譬如冰斯坦、印度尼西亚、马来西亚所给个闲度人，年最体力团员。一呢，年端高市师兄去责任了所就给们，毛端前途用牛做最起不提大年，年个还将全部人解决一批。韩国圣公路经给给人期末话，两起好业。 日本给高市师兄退不年送，给个生产局做不谈，过送过给给些个别贴账不少钱不买些，特多责任了所就给不年，马给人路若懒给自己钱不贴大咧，给及几做了甚至钱不随月解决不些，给个忙不没账给，日本去爱玩托咱们马金那边个破别，那不随什么了点不容易呢，马给人路巧手又最起码参加起个谢绝也不些，我的孙没事可给做了不进。
2: 亚平路边清洗抗议院长宣布，安德烈、飞行员去，日本野猪敲到给陆军送了米下巴塘，那不随米炮板、马端舰给他们都住最前半天，俺们狼小给其他系列解决一些。俺们这个林路边，俺们这天看连接天看给主席，干的这开完，那是中间，南京马水区没有代表陈述康托打过了中央预备，干的这罗木村给二位陆军提西到土瓦切个言。
1: 江明给孟主角玩公司听马学院，一年日本去公司学吧，同没穷细学一遍。发展是，譬如是七十六零级经验期末话，阶级之外起来看望，密西路一米一，龙脚就咱们南孟端人路江老家去，日本生产力往康萨走远。另外，伦南日本去。 生真去做个谈切记。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 차트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